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큰 은혜를 기대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큰 은혜를 기대하라. 예. 은혜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말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리스. 아무 대가 없이 보상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와 사랑을 바로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을 해서 누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누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은혜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그 시대에 가장 어두운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자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 아합에게 찾아가서 앞으로는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우물이 마르고 시냇가가 마르고 때로는 풀이 마르고 그리고 곡식이 마르고 곡식이 다 죽고 그리고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어갑니다. 끝없이 가뭄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 하늘에도 소망이 없고 땅에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하, 이제 이 땅에 비가 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가뭄뿐입니다.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약속의 말씀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가슴에 확실하게 다가오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보다가도 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 막막하고 어둡고 하지만 이 현실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사방을 둘러봐도 참 이렇게 어둡고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까? 엘리야 시대처럼 가뭄이 그리고 메마름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돈도 마르고 관계도 끊어지고 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뭔가 뜻대로 되지 아니할 답답한 그런 상황,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약속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내가 때로는 여러 가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재앙 벌을 받지 않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니고 평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시편 103편 말씀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따라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은 얼마나 인자하신지 몰라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붙잡았던 거예요. 큰 비가 오는 그런 환상을 그는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셔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자, 보세요. 누가 탁월한 인생을 사는 줄 아십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보는 사람, 귀에 들리는 것만 듣는 사람은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너머에, 귀에 들리지 않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 탁월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이야, 저 사람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고 어떻게 저렇게 탁월하고 어떻게 참 귀한지. 그걸 보면요,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살아가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것은요, 야, 여러분,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 상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극심한 그런 가뭄 속에서도 큰 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풍족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3년 6개월 동안 정말 땅에 비 내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바짝 마른 마른 땅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큰 단비가 내릴 것을 그는 보았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 때론 건강의 문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뭔가 복잡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한 조각이면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상황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그러한 문제,

오래된 질병이라도 큰 병이라도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 때에 다시 말하면 고치시는 환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큰 은혜 받습니까? 바로 큰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이 큰 비를 준비해 놓으신 그 단비를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 남미의 칠레에 가면 아타카마라는 사막 지역에 바에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가 여러분 얼마나 건조한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곳에. 다시 말하면 그 도시가요. 바에라르라는 이 도시가 1년의 강수량이 40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곳에 큰 댐이 하나 있어요. 산타후아나라는 댐이 있단 말이에요. 큰 저수지. 그 댐에 물을 이렇게 닫아놨다가 메마른 곳에 이렇게 물을 공급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저수지가 한 1억 7천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비가 오지 않는 그곳에요. 큰 저수지를 여기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비가 내렸을 때에 오늘 거기에 그 물을 담아둘 준비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요 때로는 사막과 같은 그러한 삶을 지낼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다려도 뭐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 내 삶에 은혜의 비가 언제 내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메마르다고 해서 계속 메마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여기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실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내리는 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비는 내리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메마른 그런 사막 가운데에 언젠가는 그 내릴 비를 기대하면서 큰 댐을 준비하는데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은혜를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뭔가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길을 여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땅에서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100%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은혜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4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지금 마른 하늘에 아니 큰 비가 내린다고 확신에 차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남이 보지 못한 그러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그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은요,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합입니다. 그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정신 나간 놈 아니야.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았는데 큰 비가 온다고?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조금도 여기에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에 찬 소리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말을 선포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 한다고 해서 막 금방 막 비가 쏟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은혜는 믿음의 말을 할 때 시작됩니다. 큰 은혜는 믿음의 말을 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늘 불평, 원망하는 대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말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은혜가 부어질 것을 믿고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입술을 여는 것입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바로 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땅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구름 한 조각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엘리야는요, 지금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큰 비가 오고 있다.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큰 단비가 지금 오고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들고 또 아내 때문에 여러분 힘듭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속이 뒤집어져도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당신은 우리 가정에 정말 축복의 통로다. 자, 우리 자녀들 때로는 얼마나 답답할 수도 있겠죠. 예? 너 때문에 내가 뭘 사겠다, 이게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은 큰일을 할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 큰일을 한다.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안 올 때 해야 돼요. 비 내리는데 그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좋을 때 하는 거는 다 하잖아요, 여러분. 비 안 올 때, 가뭄이 있을 때, 힘들 때, 그때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때로는 가뭄에 살도록 극심한 그러한 기근에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은혜에 흠뻑 젖어서 살도록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불평으로 가뭄을 더 가뭄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은혜의 담비를 우리가 기대하며 내가 선포하는 그 말들이 우리의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입술이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요,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 진짜 매일매일 바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긴장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조금만 내 상황이 안 좋으면 내 말이요 부정적으로 나와버려요. 탁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분위기를 확 깨버리고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세요? 말씀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우리 존재가 이래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나의 못난 부분을 하나님이 또 꺾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워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사에서 나가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주변에 나를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우리 자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야, 비 한 방울 없다. 누구나 다 그런 불평스러운 말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비가 조금 내린다고도 아니고 큰 비가 내린다고 오늘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오늘 오직 오늘 엘리야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긍정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예밖에는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야, 예수 안에서는 예.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요, 긍정, 예,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불행하다 말아, 이렇게 예언도 하지 말고 말하지 마십시오. 실패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스스로 우리 입에 불행을 말하고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된다, 못 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주겠다. 성경에,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네 말 안 들어 해주겠다. 자,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말하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여러분. 예. 나쁜 말을 하는 거요. 내 자신에게 나쁜 이미지가 심어지는 거. 좋은 말을 하면 내 입에서 말하면. 그러면 나에게 좋은 이미지가 나에 심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희망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만나도 희망을 이야기하고요. 홍해를 만나도 희망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도 큰 비가 온다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말대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 큰 은혜를 받습니까? 한번 이따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은혜가 부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조금 전에 엘리야가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850명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웠단 말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방 선지자 다 제거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승리입니까? 아, 그런데 엘리야는 그 승리에 취하지 아니하고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 해보세요. 힘들어요. 요가하지 않는 분은 어려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서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그러한 은혜를, 승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응답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몇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후에 그 사환에게, 야, 너 저 산에 올라가서 저 바다를 바라보고 거기에 뭔가 비 올 징조가 있는 거 보고 오라. 사환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가 간절히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자, 저 올라가서 다시 한번 바다를 봐라.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했다고요? 7번.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이 성경에 말하면 완전수인데요. 비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임을 알 수 있어요. 44절을 한번 볼까요?

0: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손바닥만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요 작은 손바닥만 구름이 보일 때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의 기도를요 간절한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기에 간절함에 속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단어를 오늘 야고보서가 써요. 우리처럼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실패하고 지치고 우울하고 우리처럼 두렵고 낙심한 일들이 있는 그러한 엘리야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간절히 기도한다면 오늘 여기 엘리야에게 부어졌던 큰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그 찾는 자,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가 여러분 끝까지 기도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45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자,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바람이 불고 그리고 큰 비가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조금 후에 큰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의 물질의 은혜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회복시키고 때로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과분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과분한 만남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의 큰 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그 은혜의 큰 비에 흠뻑 적셨어요.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탁월하게 쓰임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단비를 내릴 환상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비 올 확률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여기에 큰 비가 온다. 은혜의 말을, 은혜의 입술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릴 때까지 여기에 끝까지 오늘 여기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이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3-0191번 283국에 191번 창원 왕성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FEBC

시세가 점점 꺾이고 있지요. 낮의 길이도 점점 짧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나요? 점점 낮은 짧아지고 밤은 길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낮도 밤도 시간을 모두 다스리지요. 그래서 더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가을이 오고 여름이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며 달라지고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멈추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찬양을 들으며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멈추지 않아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멈추지 않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찬양을 들으며 멈추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봤나요? 맞아요.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계절이 바뀌며 여러분의 옷차림도 여러분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지요. 맞아요. 달라지고 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를 드리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해요. 또한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지요. 이제 9월이 될 거예요. 지금보다 더 선선한 가을이 오겠지요? 전도사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9월이 되고 가을이 되어도 예수님을 향한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말이지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인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지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은 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를 보냈나요? 우리 열심히 암송한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첸트로 불러볼까요?

0: 됩니다.
1: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꽃 힌트를 잘 들어보세요.
2: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3: 야고보서 4장 6절
2: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3: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2: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0: 주신다 하였느니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0: 다시 한 번 더.
2: 야고보서 4장 6절.
3: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2: 주신다 하였느니라.
4: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친구들, 이번 주 암송할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바로 교만, 겸손, 은혜이지요. 먼저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교만은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태도를 말해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마치 풍선이 빵빵하게 부풀어오른 것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지요. 게임이나 운동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아, 거봐, 내가 최고지? 너희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자신을 뽐내며 다른 친구를 무시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바로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물리친다,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겸손은 어떤 마음일까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해요. 교만처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지요. 공부나 어떤 일을 잘하게 되었을 때 겸손한 친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할 수 있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친구들, 은혜는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건강, 지혜, 감사하는 마음, 마음의 평안, 기쁨,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 챈트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0: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1: 야고보서 4장 6절.
3: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3: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0: 주신다 하였느니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0: 다시 한 번 더.
2: 야고보서 4장 6절.
3: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2: 주신다 하였느니라.
4: 아멘. 여러분은 어떤가요? 교만한 사람인가요? 겸손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모습을 되짚어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학기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함께 다짐해 볼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보기로 해요.
0: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1: 야고보서 4장 6절
0: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0: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0: 주신다 하였느니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0: 다시 한 번 더
1: 야고보서 4장 6절
0: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0: 읽어주죠.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야기의 제목을 기억하나요? 맞아요.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뉴기니 섬을 지도에서 찾아보았었지요. 뉴기니 섬은 태평양 남쪽 바다, 호주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커다란 섬이었어요. 뉴기니 섬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나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아서 이름을 바로 지어주지 않는다고 들었지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나 지나야 이름을 지어주었나요? 맞아요. 바로 1년이에요. 그만큼 아기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는 일은 병원도 의사도 없는 뉴기니 섬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난주 뉴기니 섬의 한 가정에 태어난 아기 이야기를 들었지요. 엄마는 빌림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주머니에 아기를 넣고 밭에 가서 감자를 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돼지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일이 있기도 했지요. 친구들, 그 아기는 과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1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이름을 갖게 될까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지요? 오늘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친구들, 다행히도 아기는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여보, 우리 아기가 1년 동안 잘 자랐어요. 이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줘야겠지요?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까요?
1: 어떤 이름이 좋을까? 올리오파. 올리오파가 좋겠어요. 우리 아기는 이제 올리오파라고 부릅시다.
0: 올리오파? 네, 좋아요.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 올리오파야 잘 자라렴. 부모님은 아기에게 올리오파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아기는 무럭무럭 건강

0: 평안하게 자랐어요. 올리오파가 사는 마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사는 뉴기니 섬에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도록 돌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어요. 친구들, 놀라지 마세요. 뉴기니 섬의 사람들은 악령을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이 어떤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만일 나쁜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1: 그 사람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몰래 마술을 거는 게 분명해.
0: 이처럼 마을 사람들은 모든 일이 악령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올리오파도 자라가면서 악령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어요.
2: 악령은 너무 무서워. 악령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0: 뉴기니 섬은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녁이면 집에 일찍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나 올리오파는 달 밝은 밤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강을 따라가며 늦게까지 놀았어요. 올리오파는 달이 밝은 밤에는 악령이 따라온다고 해도 자신이 눈으로 볼 수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두운 밤이면 올리오파는 자기 오두막집 불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앉아 아주 조그만 소리로 속삭이며 얘기해야 했어요.
2: 아버지, 오늘은 어디에서 사냥을 하셨나요?
0: 올리오파가 밤에 이렇게 속삭이며 말하는 이유는 무당이 몰래 가까이에 와서 쇠 깡통 속에 사람의 목소리를 담아간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올리오파는 그런 나쁜 사람에게 자기 목소리를 잡히고 싶지 않았어요.
2: 아, 아빠, 너무 아파요.
0: 어느 날 올리오파가 심하게 아프자 부모님은 즉시 무당을 불러왔어요. 무당은 돼지와 개의 이빨로 만든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팔에는 쥐 가죽을 두르고 머리에는 초록색 풍뎅이와 새 깃털로 꽂아 만든 띠를 둘렀어요. 무당은 돼지를 죽여 그 피와 어떤 잎사귀를 섞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대나무 침으로 올리오파에게 주사를 놓듯 찔렀어요. 무당은 올리오파가 곧 건강해지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2: 아빠, 너무 아파요.
0: 무당이 한 행동은 오히려 올리오파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올리오파는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올리오파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GR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암송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제일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두려움이 작용하는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이 말씀으로 거룩한 두려움이 작용하는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히브리서 기자의 교회를 향한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의 권면을 듣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떠내려가고 있을 때 이전에 유대교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이후에 남겨진 성도들을 보면서 권면했습니다. 떨어지지 말자. 떠내려가지 말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에 빠질 수 있으니 오늘을 조심하자. 조심하자. 믿음으로 늘 매일매일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이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하늘의 상을 우리에 주실 것이라는 약속, 그것이 소망이 되어져서 매일매일을 믿음 가지고 그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확신이 넘치는 소망 가지고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아벨이 있었고요. 에녹이 있었고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들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을 지나 에녹을 지나 오늘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믿음으로 그 시절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노아의 믿음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노아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여러분, 이 경고가 무엇에 대한 경고였을까요? 이 경고는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온 땅과 그 땅의 백성들에게 가득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직접 창조하신 모든 사람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쓸어버릴 것이라고 창세기 6장 7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 쓸어버릴 심판을 경고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대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여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언제나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창세기 6장 7절에 하나님의 한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탄하시는 하나님. 노아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날씨도 아주 쾌청하고 아주 맑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잘 살고 있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갑자기 큰 홍수를 내려서 내가 심판할 거야 하는 갑작스러운 경고를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가,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인 그런 시대. 온 땅에 그 악이 가득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한탄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지금 저

형제를 보고 한탄하고 계세요. 그런 시대를 노아가 살았다고요. 노아의 가족들이 살았다고요. 사실 그 경고는 노아의 때 처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오늘 주일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언제 그 경고가 누구에게 시작됐죠?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몰라. 언제 시작됐죠? 누구에게 시작됐죠? 그 경고가 계시의 말씀으로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노아의 증조할아버지 에녹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 불경건한 시대 속에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다 쓸어버려야겠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 에녹은 마치 선지자와 같았고 예언자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경건한 시대를,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불경건하게 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아랑곳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죄, 온통 죄악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 생각해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악할 뿐인 시대, 그 시대의 죄는 어떤 겁니까? 단순히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짓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추악한 죄악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따라 행동하겠습니까? 다 저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저들의 죄악이었고 그 시대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심지어 경고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그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치가 깨져버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타락한 죄인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 그런 삶, 그게 오늘날 너무 분주하고 너무 복잡한 시절을 살다 보니 말씀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 오늘날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 보면 온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우리 사사기를 얼마 전까지 읽었는데, 또 새벽마다 읽었었는데,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그 별명이 그거 아닙니까?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사사시대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증의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왕이 없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절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 불경건의 역사가 관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에 시작된 게 아니었더란 말이에요. 사사 시대의 시작이 아니라 더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처음부터 행하여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아닙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 타락해져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 사탄의 종이 된 모든 인생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 말씀에 반대해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더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 불경건의 역사가 관통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늘날에 이 거룩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불경건의 역사는 계속해서 관통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속을 가만히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에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안타까움으로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탄식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탄식이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괴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탄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탄식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될 것.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날 만나시려고 늘 날마다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는 내 심령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안타까워서 그 심령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쳐도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우리 안타까운 이 심령,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 이 심령을 붙잡고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에녹의 시대, 에녹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만큼 불경건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에녹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가족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에녹과 에녹의 가족들은 어떻게든지 믿음 지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에녹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드셀라. 뜻이 뭐였죠?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와 같은 이름을 붙여 아들을 키웠습니다. 무드셀라, 그리고 그의 아들 라멕, 그리고 라멕의 아들 노아에 이르도록 온 가족은 불경건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 더욱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노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 평가하여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사실 에녹도 무드셀라도 라멕도 노아 역시도 아무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심판에 대한 말씀, 그 말씀대로 임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 그들도 아무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경고의 말씀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홍수로 심판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말씀하셨을 때 이때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노아는 그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이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갑자기 노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 불경건함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무드슬라와 라멕이 피 흘리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은 노아의 심령에까지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거룩한 그 가문의 유산이었습니다. 노아는 저 에녹에게서 무드셀라에게 전수된 그 믿음. 무드셀라는 사실 끝까지 노아하고 함께 살았어요. 무드셀라와 그의 아버지 라멕에게서 전수된 그 믿음. 그 믿음을 받아 노아는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비난할지라도 그는 끝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를 보면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게 뭘까? 노아는 방주를 준비합니다. 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경고를 받으면 여러분 전부 다 방주를 준비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어 살려면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경고를 받으면 다 방주를 만들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도 해봅니다.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따라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볼까? 근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수십 년이 가고 그 긴 세월 동안 전혀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런 형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대부분은 거기까지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난데없이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뭐 만들면 바다에다가 만들라 하든지 그것도 그걸 어떻게 나 혼자 만들어 나 혼자 조선소를 나한테 하나 주시든지 조선소 큰 기업을 하나 주시면 떵떵거리면서 저 내 배불리어 가면서 배 한 척 한번 지어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냥 그럼 콧방귀 끼고 말 겁니다. 대부분은 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노아가 말씀대로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까지. 말씀을 주셨고 방주를 만들기까지 그 사이가 중요합니다. 이 사이. 여러분 이 사이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사이가 역사를 만들어요. 그 사이에 벌어진 일 때문에 방주를 만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경고를 받은 노아가 실제로 저 산 위에 방주를 준비하기까지 그 사이에 작용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작용했겠습니까? 작용한 것이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의 그 믿음에 대해서 본문은 딱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심을 그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무엇함으로? 그 사이에 뭐가 있었지요? 그 사이에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 믿음을 본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경외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시대에

사람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그 노아의 내면에, 노아의 속에 경외함이라는 것이 작용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듣고 노아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노아의 속에는 믿음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에 믿음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반응을 보여서 그 속에 한 가지 거룩한 작용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것이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 속에 경외함을 만들었어요.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의 속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작용했다는 말입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안고 노아는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거룩한 두려움, 그 경외함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 방주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 방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 노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신 말씀,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 거룩한 두려움으로 반응한 그 노아, 그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실 저 하늘의 상, 그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바라면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그 한 절의 말씀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살아가는 생활이어야 됩니다. 자칫 떨어져 버릴 수 있어요. 자칫 떠내려가 버리기 쉽습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에 빠져서 말씀을 저버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외쳤습니다. 우리 조심하자. 우리 조심하자. 신앙의 삶이 뭐라고요? 신앙의 삶은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매일매일 조심조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생활이 신앙의 삶입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외칩니다. 9장 27절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는 그 노아의 때, 에녹에서부터 시작된 그 노아의 때 대홍수의 심판, 그 시대에만 경고되어져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온통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던 사사의 시절, 모든 악한 열왕들의 시절, 그 구약의 시절만 흐르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 교회의 시절에도, 우리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여전히 경고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경건에 여전히 빠져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여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면 뭐 한다 그랬어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 그분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불경건한 이 시대 가운데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행한 불경건한 모든 말과 불경건한 행동에 대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만약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린다면,

0: 우리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날 겁니다. 만약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 주의 말씀 한 절 한 절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의 내면에 거룩한 두려움이 작용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지금과는 180도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온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작용하기만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고 외쳐도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외면해버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뿐이에요.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아. 심지어 가려들어요. 내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 속이 시원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날 만지실 때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말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선별하는 희한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경건을 만들어요. 문제는 어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오실 것인데 지난주까지도 불과 어제까지도 안 오셨어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되지 않을 일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제까지도 아니었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더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 속에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이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게 뭔 소린가 싶어. 함께 어리둥절해야 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이 주일을 지나고 예배당을 나서고 만나게 되는 내일 월요일부터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월요일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내면에 주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아주 생생하게 작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보자고 살아가자고 아무리 유혹해도 아주 담대하게 그것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말씀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반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그 세상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 지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매일 기도합시다. 우리 또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를 주여 주의 말씀에 대해 거룩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작용할 수 있도록 주여 날 만져주시고 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저 하늘에 상 주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입니다. 그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마산제일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97-1930번, 297국에 1930번 마산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FEBC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꺼내보던 화면인데 없으니까 오히려 그 존재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그 작은 화면으로 확인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교회 가는 길에서는 잠깐 모든 연락에서 떨어져 있게 된 주일 아침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새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교회 가는 길에서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교회에 온 아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없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생긴 것은 아닌데 마음은 괜히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왔을 수도 있고 회사 단체방 메시지가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택배 알림이나 카드 사용 내역처럼 꼭 급하지 않은 정보도 괜히 궁금해집니다. 평소에는 몇 분마다 화면을 확인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자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손에 없으면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자주 확인하며 살고 있는지 말이죠. 휴대전화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멀리 있는 가족과 연락할 수도 있고, 길도 찾고, 일정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주보를 보거나 성경을 읽을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휴대전화를 멀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생활에 너무 익숙해진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일은 늘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오후에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미리 알지 못합니다. 휴대전화가 손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확인할 수 있는 것과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모두 내 손안에 두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일정을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하면 조금 안심이 되니까요. 오늘 예배는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 모르는 일이 남아있고 내가 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도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지 못한 연락이 있어도 괜찮다는 뜻보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만 삶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겠죠. 내가 보지 못하는 시간도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알고 계신다는 믿음도 함께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아마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찾아볼지도 모릅니다. 놓친 전화가 몇 통 있을 수도 있고 확인하지 못한 메시지가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보다 아무 연락도 없을 수도 있죠. 다시 휴대전화를 손에 들면 우리는 평소처럼 답장을 하고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일을 이어가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휴대전화를 덜 봐야 한다는 결론으로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 한 가지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동안에도 삶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일과 내 힘으로 관리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는 그런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도 확인할 것도 다시 생깁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워질 수 있다면 오늘 예배의 시간이 일상과 이어지는 한 가지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에 백은동이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일예배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당에 직접 가실 수 없는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한빛교회와 함께하는 방송 주일예배 신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에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가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종종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시험과 질문의 화법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자녀의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그 여인을 마치 개 취급하듯이 아주 무시하는 듯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은 이미 그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이미 날이 저물어 무리들을 돌려보내야 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런데 같은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할 줄을 아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로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래 물으셨던 것은 그들의 믿음을 몰라서 물으셨던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고백하기 그 전에 주님은 이미 그들의 믿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과 피인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이미 그들이 떠나지 않을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의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질문 화법은 모두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주님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도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기서 시험해 본다는 말은 시험 쳐와라, 뭐 점수가 되는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서 과연 교회의 직분자로서 합당한 사람인지 검증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일꾼들에게는 분명한 변화의 고백과 삶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직분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또 세례의 교인, 세례를 성도들에게 주며 있어서도 여러분 다 고백도 하고 서약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들을 보면 고백과 서약이 따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고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고백과 서약이잖아요. 그런데 다 고백해놓고 다 서약해놓고 신앙생활하다 좋은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고 관계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교회를 떠나버리는, 신앙도 버리는 이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허다하게 봅니다. 아마 여러분 밖에 나가서 조금만 만나보시면 아, 저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데 옛날에 세례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고백은 다 했고 서약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백과 서약은 그것일 뿐이고 내 기분이 상하고 관계가 어려우면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신앙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원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요셉이 좀처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앞에서부터 쭉 보았습니다만은 여러 형태로 형들을 자꾸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요셉은 왜 그렇게 했을까? 형들을 의심해서 그랬나? 아니면 형들을 좀 골탕 먹이려고 그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여러 형태로 시험했던 것은 어쩌면 형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얼마든지 자신을 밝히고 그 형들에게 지나간 날 과거에 섭섭했던 마음을 얘기할 수 있죠. 형님들 왜 그때 저를 팔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형님들 때문에 제가 지난 20년 동안 진짜 죽을 고생했습니다. 얼마든지 형들에게 핀잔을 주고 자신나가 형들 얼굴 안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심한 말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결과가 지금 좋아졌잖아요. 얼마든지 해피엔딩으로 시간 지나간 날의 모든 그 사건들을 그냥 좋은 그냥 뭐 아픈 추억으로 그냥 남겨놓고 그냥 얼마든지 형들에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무엇보다도 형들의 변화가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는 자신이 형들을 용서할 건지 말 건지 이 문제가 아니라 이 형님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이 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막내 동생 데려와야 당신들의 진실성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하고 시므온을 억류해 놓기도 하고 그들이 곡식 산 값을 다시 그들의 자루에 넣어 보내기도 하고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는 일부러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베냐민을 딱 붙잡아서 억류하기도 했던 이 모든 것이 다 요셉의 시험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형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그것을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바라는 것은 형들의 사과가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요셉 진짜 잘못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이것을 요셉이 바란 것이 아니라 요셉이 정말 바랐던 것은 이 형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어 사는 것. 이것이 요셉이 간절하게 바랐던 바람이었습니다. 형님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며 한 사람을 억류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지 못하고 알아들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2장 21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형님들은 20년 전에 그 일들을 추억하면서 그때 우리 동생이 간절하게 이걸 할 때에 그 괴로움을 우리가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더니 그 괴로움을 우리가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20년 전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형들의 모습을 요셉이 자기 눈앞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을 일부러 억류해 두었습니다. 과연 이 형님들이 어떻게 하냐. 20년 전 같으면 형제 하나 그 없어지면 어때? 뭐 지금 아들들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그 한 놈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살 것 같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는데 이 형님들이 지금 시므온이 억류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마음으로 아프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에 정직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동생 데리고 오느라
요셉이 아직 자기

동생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종들 중에 좀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한 종을 불러다가 야, 너 가자. 가서 그 사람이 주인 우리 양식을 파는 주인에게 주인이 너희들 동생이나 묻거든. 동생이라고 그래라. 그리고 다녀와서 이 사람이 내 우리 동생입니다. 속인들.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막내 동생 데려오라 그랬을 때 그들이 어렵지만 정직하게 베냐민을 데려왔습니다. 다시 돈을 그들의 자루에 넣어주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전 같으면 아싸! 이게 웬 횡재냐? 그랬을 그들이 두렵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다음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자신들이 앞장서서 이실직고합니다. 창세기 43장 20절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에 악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나이다. 그들이 먼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양식 사러 온 사람이 어디 야곱의 아들들밖에 없습니까?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하루에도 뭐 수백, 수천 명이 양식 사러 왔겠죠. 여러분, 그들이 혹시 너희들 지난번에 자루에 돈 안 들었어? 물었다면 몰라도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양심을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형님들이 더 이상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하지 않네. 아버지도 감쪽같이 속였던 우리가 한 것을 어떻게 아버지가 알아? 그랬던 그들이 지금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자신들의 양심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냐민을 억류했을 때도 여러분 유다가 대표로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4장 그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4절에 보면 유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유다만 대표로 간 게 아니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전에 형들은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감쪽까지 속이면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습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도 아버지를 속일 때도 우리가 속이면 다 아버지는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들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아무리 감춰놓은 죄악이라도 하나님이 그 죄악을 정확하게 찾아내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인식을 이 형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강한 형제 연대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33절에 가서는 유다가 자신을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게 해달라. 베냐민은 제발 형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달라.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정말 슬픔 가운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 저를 종으로 억류하시고 내 동생 베냐민은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욥은 아주 강한 형제의 형제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형들의 변화된 마음을 요셉이 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왜 요셉의 이런 행동을 쫙 나열하듯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 요셉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형들의 과거의 잘못을 지적해서 용서받는 것에 그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은 이 형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것. 여기에 지금 요셉의 가장 궁극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용서해 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형님들이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냐 마냐는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형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냐 없냐 그것이 요셉의 가장 궁금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사람들 여기 함께 앉혀놓으면요, 물론 좋은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도 적지 않습니다. 시시로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을 돌아보면 다 서로 갈등과 긴장과 분쟁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 그런 교회 아닌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만 다 부르시면 돼. 이 많은 사람들 괜히 부르셔갖고 문제거리를 만드시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너희는 다 각각 달라. 너 이웃과 달라. 너희 같은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다 한 몸이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대충 지키는 게 아니고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 일종의 책임의식들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가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고 서로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 중심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 자신도 여러분들도 늘 교회를 일 중심의 공동체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할 거냐? 어떻게 할 건데? 이걸 가지고 늘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지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이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는 대부분 굉장히 희박합니다. 너나 할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예외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외도 아니고 다 교회를 일 중심의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또한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옆에 분이 오늘 주일 예배 이후에 지난 한 주간 지나는 동안 내 옆에 있던 분이 생각났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납니다. 누가 내 옆에 앉았는지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십시오. 내 좌우에 누가 앉아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우리 교회 성도의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었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은 있나? 응? 다 내 살기 바쁘고 내 기도하기 바쁘고 그렇게 바쁘지.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나? 아픈 사람들 만나면 예,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고는 이게 무슨 인사도 아니고 그리고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 주질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믿음의 연대의식, 믿음의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가졌던 마음은 이것입니다. 형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어 있는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그것이 요셉의 가장 궁금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종종 판단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했던 말씀이 사사기의 말씀이었습니다. 19장, 20장, 21장, 22장 여기 보시면요. 한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여부스에 갔다가 그 여부스의 남자들이 그날 밤에 쳐들어와서 난동질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집 노인이 자기 딸과 이 첩을 내어줍니다. 이 남자 레위 사람에는 손대지 말고 이 여인들을 데리고 가서 너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 베냐민 사람들이 밤새도록 이 레위 사람의 첩을 성폭행해서 그 다음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손에 문지방을 걸쳐놓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레위 사람이 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 첩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상상해볼 때에 그냥 여보 일어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발로 툭툭 쳐서 야 일어나 일어나 가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꿈쩍하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시신을 열두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전지파에 보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전지파가 발끈하고 일어났습니다. 미스바로 대규모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40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칼을 차고 모였습니다.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해? 그러면 레위 사람 불러서 야,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자초지종 이야기해봐. 그러자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파가 뭐를 결정합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도 자기 집에 돌아 못 간다. 이 일을 우리가 처리하기까지는 절대로 아무도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그리고는 베냐민 한 지파를 절단을 내버립니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다. 그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나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엄청난 일 앞에 자신들은 의로운 정의로운 사도가 되어서 이런 괴악하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될 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어린 인간들이 한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발끈하고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흥분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너 눈에는 들보를 끼고 있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는 작은 티는 네가 그걸 빼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합니다. 우리 중에 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너나 할 것이 다 연약합니다.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연약합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타고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다그런 소리를 듣고 나가서 통곡의 벽에서 통곡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데 누구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첫째로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보다도 너희들 우선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 서로서로가 믿음을 붙들어주고 믿음을 세워주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공동체를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요셉의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역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정말 세우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항상 사람들을 네 편, 내 편으로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네 편.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상처를 자꾸 들추어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사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 장로였습니다.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다 자기의 말에 따라야 되고 다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요셉은 기꺼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의 지나간 과오를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여러분 창세기 50장 21절에서 야곱이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기르다는 말은 형님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행여나 형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려움을 가질까봐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잠재우고 화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군가에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복수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끼쳤다. 오냐?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네게 갚아주마.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에 힘쓰지 내 아니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내가 없어도 이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를 만들고 그렇게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공동

전체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아나도록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첫째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자라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한 해 한 해 다르게 믿음이 자라가고 한 주 한 주 다르게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도록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자라감과 함께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붙들어주고 견고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과 함께 이 한빛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누군가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렇게 세워감으로 나를 통해서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그분이 제게 영적으로 참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분이 진짜 저에게 영적인 참 그냥 부모님 같은 분이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고백될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요셉이 걸어갔던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을 시험해 가면서 그 형들의 변화를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이 용서해 주나 주는 것이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형님들의 영적 변화에 온 마음을 쏟았던 요셉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이 귀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빛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과 함께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세워가는 요셉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요셉처럼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힘쓰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주일 예배. 지금까지 한빛교회의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1-6162번, 지역번호 055-281-6162번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안말씀 부흥회가 9월 1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안광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용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에서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상대든 사물이든 문제든 모든 상황들을 한쪽 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방향으로 바라봐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이구아수 폭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국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서 바라봐야 이구아수 폭포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라질 쪽에서의 관광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에서 이구아수 폭포를 바라보면 2, 3층 높이의 거대한 폭포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래요. 게다가 폭포를 타고 폭포 가까이로 다가가 바라볼 수 있는 지형의 유리함까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구아수 폭포를 자주 보러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르헨티나에서 봐야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이구아수 폭포의 물줄기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볼 수 있고 폭포가 떨어지면서 만들어내는 웅장하고 황홀한 물안개도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같은 폭포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매력이 느껴지듯이 모든 사람은 누구나 개인마다의 다양한 매력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곡, 마커스 워십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임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책임감을 바라보셨고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성격 급한 요한에게서는 사랑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될 우리의 귀한 형제자매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능성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격려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도 사랑의 마음과 손길로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영혼의 안식과 힘을 얻는 시간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저와 같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지요. 좋으신 하나님, 다른 사람의 단점도 용납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형제 자매의 단점도 용납하면서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허물, 우리 가족과 자녀와 또 형제 자매의 허물들을 용납하고 덮으며 품어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순서를 여기서 접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이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다음정의 시간. 이 시간은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위치한 가음정 교회의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주일 예배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예배를 돕는 섬김의 손길들 위에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화하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섯째 주가 있는 달의 네 번째 주일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고 공의와 정직으로 맡은 책임에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제와 또 특별히 청년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 부담과 고용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을 붙들어 주시고 또 물가와 일자리 문제를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복구와 또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지역을 비롯한 많은 지역들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과 회복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8월 한 달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사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게 만들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상실자를 찾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깨어있었으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행여나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행여나 먼저 온 일꾼들처럼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천국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달려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전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에 은혜 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의 마음이 성전에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영원토록 키워가사 이 땅 위에 서로 간의 분열이 아니라 소통의 문이 열려 화합의 길,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복의 기쁨도 잠시 6.25의 아픔을 겪으면서 이 땅이 분단되고 휴전선이 남북을 나뉘어 걸어온 세월, 그 냉전의 체계가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때가 되어 이 땅에 평화의 깃발이 남북에 휘날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물결처럼 넘쳐나는 축복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 땅 위에 요원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영적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법으로 통치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세계 열방에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앞서 걸어가시는 각 나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 사역에 온몸을 다 바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교회와 협력기관 위에도 축복하시고 은혜의 소식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20년 동안 감정인 교회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100년의 비전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달려갈 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최종혁 담임 목사님을 우리 감정교회로 보내주사 주의 종을 통하여 새로운 감정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역의 제목마다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눈물로서 기도하는 모든 사역들이 결코 헛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함께 동료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축복하사 함께 지어져가는 감정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과 사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사역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병상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과 몸이 마음이 지친 이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그 질병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반기 새로운 배움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학교나 교회에서 그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속에 달려가는 지혜를 주시옵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김성민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신가 영육간의 강건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주의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어져 삶으로 나타내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의 찬양, 축복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충성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으로는 신약 16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김성민 목사입니다. 19년도 12월 말에 전도사로 가운전교회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강도사 인허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어느덧 7년째 가운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쁜 아내도 만났고요. 올 4월에는 첫째 딸도 태어났습니다. 오랜 시간 가운데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7년째 교육자실의 막내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맡은 사역으로는 지난 6년 동안 초등부를 담당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고등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육평원을 담당하면서 장로에 계신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고, 또 지난달부터 교회 행정 목사로서 교회 이곳저곳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교육 훈련과 또 주일 저녁 예배 찬양 인도를 근 7년째 하고 있는데, 혹시 오늘 저를 처음 본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일 예배를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늦으신 것처럼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늦어지고 기다리는 동안 눈앞의 상황은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세가 더 급해지거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거나 하나님을 믿으며 성실하게 교회를 열심히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듣고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침묵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믿음이 없기에 던지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묻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와 같은 질문, 동일한 질문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자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짧은 말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오실 것이며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병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면 곧바로 오셨어야 합니다. 사랑하셨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움직여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사랑하신다면서 늦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지연, 예수님의 눈물, 나사로의 무덤, 그리고 그 뒤에 다가오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그 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기대합니까?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랑은 고통을 미리 막아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움을 막아주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프기 전에 병을 막아주고 싶고, 넘어지기 전에 붙들어주고 싶고, 눈물을 흘리기 전에 그 원인을 없애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은 방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하셔야 하고, 적어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서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접속사 하나를 바꾸고 싶어합니다. 다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꾸고 싶어하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셨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읽어야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한다면 와야 하고, 사랑한다면 막아줘야 하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6절의 원문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가 사용이 됩니다. 즉 5절과 6절의 원래 문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셨으니 그러므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지연을 사랑의 실패나 사랑의 부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당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이틀 역시 그들을 향한 사랑 안에서 흘러갔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 적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건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기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야 라고 쉽게 말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지연이, 예수님의 늦으심이 사랑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실제로 울었고 그 자리는 실제로 빈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말씀은 죽음이 나사로를 피해갔다, 피해갈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나사로의 마지막 결론, 그의 인생의 결론이 죽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사로의 죽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이야기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의 중간을 지나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프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고 아직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으시고 기대했던 문들이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처음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병든 나사로와 닫혀있는 무덤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또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지금의 고통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공고와 위험과 칼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공고와 위험과 그 어려운 것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고통이 전혀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응답이 늦어지고 눈앞의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고통을 미리 막아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이 늦으신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사랑까지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을 미리 막아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앞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멀리 서서 지켜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참고 견디다가 포기하고 결국 예수님을 찾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울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곁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두 가지의 사랑의 모습 중 첫 번째, 두 번째 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의 눈물 속으로 들어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물 속으로 들어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었는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장례도 끝났고 무덤은 이미 돌로 닫혔고 시신에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나가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조금 뒤 마리아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똑같이 말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두 자매는 지난 나흘 동안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되풀이했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과 동시에 자신들이 간절히 기다릴 때, 자신들이 진짜 원할 때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는 아픔과 서운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서운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느냐라고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녀와 함께 우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잠시 뒤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슬픔 속으로 들어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얼마나 깊이 아시고 얼마나 깊이 이해하시고 그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털어버리지 못하는 마음도 아시고 입술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순간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곁에 서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물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우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면 비통히 여기시고 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38절에는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는 엠브리마오마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서 격정하고 의분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통히 여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왜 격정하고 왜 의분을 표합니까? 생명의 주님을 눈앞에 두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불완전한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고 죄와 죽음이 만들어 놓은 이 비참한 현실이 예수님의 마음을 격동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유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이 만들어낸 이 비참한 현실을 그냥 바라보지 않으신다.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물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격동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굳이 주님 앞에서 감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울고 있는 바로 그 곁에 찾아오시고 그 곁에 서시며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시고

0: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간절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뒤에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으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무덤으로 걸어가십니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을 이룹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 자신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행하실 일을 이해하려면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대답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고 부활에 관한 바른 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에게 부활은 먼 미래에, 먼 훗날에 일어날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때를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시고 더욱 근본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1: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0: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이전에 예수님 자신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분리하여서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부탁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부활이자 생명의 명령입니다. 죽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죽은 자가 들었고 그 말씀이 죽음을 뚫고 들어갔으며 죽음이 그 음성을 거역하지 못하고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날이라는 시간도 부패의 냄새도 무덤을 막고 있는 돌도 부활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는 살았고 가정에는 기쁨이 찾아왔고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그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해피엔딩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자 53절에 가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나사로가 생명을 얻자 예수님께는 죽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건 뒤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복음의 방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무덤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친히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언젠가는 다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사흘 안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은 죽음을 잠시 되돌리는 기적의 말씀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끝내는 구원의 선언이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살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며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이루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앞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길을 여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이 조금만 일찍 응답하셨더라면 달라질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마르지 않는 눈물이 남아 있습니까? 그 질문들과 눈물들을 감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의 눈물 속으로 들어와 함께 우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에게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늦으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더 이상은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참된 위로를 얻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질문들의 답을 얻으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사랑은, 우리가 원했던 사랑은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막아주고 힘겨움이 오기 전에 해결되어지고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평안해지는 사랑을 원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에 이 사랑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한 주,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한 주,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을 보고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곳 가운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감정교회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285-1181번, 285-1181번 감정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날마다 찬송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오후를 은혜 가득한 찬송으로 여는 시간, 날마다 찬송으로의 전영민입니다. 갑자기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시나요? 바로 청소입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옷가지들을 모아 옷걸이에 걸어두고 쌓여있던 빨래는 세탁기에 넣습니다. 엉망이던 현관의 신발들도 차곡차곡 신발장에 정리하고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것들을 쓸고 닦으며 정신없이 집을 정돈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곳이 꼭 집안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일상 속에서 쏟아내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계속해서 어지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곤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어수선한 마음은 어떻게 청소할 수 있을까요? 좋은 책을 읽거나 영감을 주는 영화를 보고 또 마음이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분명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가장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어지러운 상태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며 나무라시기보다 먼저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스스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마음의 묵은 데를 말끔히 청소해 주셔요. 마침내 주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의 풍경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손길이 닿지 않아 먼지만큼이나 걱정이 쌓여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그 마음 찬송 들으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찬송으로 오늘 먼저 들으실 곡은 윤철의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어노인팅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듣고 오시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머무는 공간과 마음을 정돈하는 이야기에 대해 나누어 보았는데요. 문득 돌아보면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과 말들 속에서 참 바쁘게도 마음의 공간을 어지럽히는 것 같습니다. 엉클어진 방을 치우듯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정돈할 시간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현관과 거실은 어떤 풍경을 하고 있나요? 혹시 복잡한 생각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진 않으신가요? 잠깐의 여유를 내어서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 어루만져 주시는 따뜻한 손길을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찬양 들으실 텐데요. 김학중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김해 시립 합창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바쁘게 달려오느라 어지러웠던 마음의 방들은 조금 정리해 보셨나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마다 주님의 따스한 온기가 평안히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블랙우드 브라더의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영어 찬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한 호텔의 주인인 큰 부자가 있었는데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스스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의 유서에는 나는 무엇이나 다 가져보았으나 내게 아무 즐거움도 주지 못했다. 나를 즐겁게 해준 것은 우리 집 강아지뿐이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 라스베이거스에서 호텔을 몇 개씩이나 가진 한 부자는 1993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의심병이 깊어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자기를 죽일까봐 아무 음식이나 먹지도 않고 호텔방에서 문을 잠그고 살면서 캔 음식만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구급차를 불렀는데요. 가는 도중에 숨을 거둡니다. 부검을 해보니 아무 병도 없고 오직 영양실조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땅 위에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이 과연 진정한 부자일까요? 오늘도 찬양 두 곡,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그리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 들으시면서 찬양의 숲 함께 하시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평짜리 창고에 쌀을 100가마니 쌓아두고도 비어있는 공간을 보며 아쉬워하지요. 1평짜리 창고에는 쌀 10가마니만 두어도 꽉 차서 더 둘 수가 없습니다. 차고 넘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의 크기를 조금만 줄이면 지금 가진 것이 버거울 만큼 풍족하게 느껴집니다. 진정한 부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돈이 많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짧은 생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이어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세 곡으로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 거지가 돈을 구했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백평 창고에 쌀 백가마니를 채워 넣어둔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세상의 시각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에 욕심의 자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진정한 부자의 모습으로 앉은뱅이에게 은혜로 부어준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때로는 나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합니다. 조금만 힘을 더 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있는 힘을 다해 마지막까지 줄을 잡아당기죠. 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내 미천이 다 보일 때까지. 그러나 결국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길 수 있으시면서도 나에게 맞춰서 힘겨루기를 해주십니다. 언젠가는 꺾일 나의 고집과 자아이지만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온유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찬양 마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두 곡으로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돌아보는 이 시간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너무 많은 재물로 인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을 합니다. 이미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만 할 지경에 이르죠. 그때 그는 풍성이 쌓인 곳간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독백합니다. 그의 바람은 오롯이 그의 허상일 뿐이죠.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자의 영혼을 당장 그날 밤에 데려가시면 그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돌아서서 자신의 배만 채운 사람을 하나님은 부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군대를 전역한 후부터 자신의 생일에는 종일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아직은 젊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시작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일을 해서 헌금으로, 주말과 주일에는 교회에서 헌신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봉사와 물질의 나눔으로 살아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저는 더 큰 부요함으로 세상에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그 청년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리고 내 주의 보혈은 찬송곡으로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는 부자는 더 큰 곳간을 짓기 위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큰 곳간을 지어 곡식을 가득 채워두고 그는 안심하며 밤에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재물을 도둑맞을까 걱정을 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혹은 쥐나 들짐승들이 쌓여있는 곡식들을 갉아먹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마음이 늘 평안하겠지요. 곳간이 작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 것이라는 욕심조차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쌓은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며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은과 금을 소유한 것이 없는 베드로는 세상의 물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한 다음부터 세상의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목숨도 버리면서 복음을 전파했지요. 세상 것을 다 소유했다고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저는 마지막 찬양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들려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후, 몇십 년 후, 아니 당장 내일의 일까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날 만족하며 살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날 그날 만족할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신보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지들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때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함께 관과 같으리.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나오는 이 과정은요, 신앙 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바로 왕 앞에 가서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긴다는 말이 모든 번역의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잖아요. 뭐 피 재앙이라든지 이 재앙, 파리라든지 개구리라든지 계속적으로 보내도 말을 듣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일곱 개까지의 재앙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신하들이 왕이여 우리나라가 이러다 그러면 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고 싶으면 다 가도록 합시다. 일하고 있는 중에 모세가 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나무와 숲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게 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겁니다. 이래 말했더니 신하들이 왕한테 몰려가서 왕이여 왕이여 모시고 누구고 다 보내줍시다. 우리 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바로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좋다. 데리고 나가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라. 그러나 딱 하나는 안 된다. 안 되는 게 뭐였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안 된다.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들은 안 된다. 여기 노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20세 미만 이들은 데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없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어린아이들만 붙들고 있으면은 몇 년 지나면은 이스라엘은 결국은 다 망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다시 어린아이가 크면은 몇 년만 있으면은 다시 노예를 부릴 수가 있다. 이집트 나라는 다시 부흥할 수가 있다. 이래 생각하고 어른들도 가고 양도 가고 소도 가고 다 가더라도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요 바로 왕이 정확하게 이 인류의 문명사를 깨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0: 허용하지 않았어요.
1: 어른만 가는 것, 어른만 가는 것, 양 데리고 가는 것, 소 데리고 가는 거 안 된다. 전부 다 데리고 가야 된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데리고 가게 하기까지 마지막 9개, 10가지 재앙을 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파로 왕이 두 손 들고 다 들고 어린아이들도 다 데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근국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패는 유아 청소년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이 전쟁에서 승패는 유아 청소년들에게 달려있다. 신앙은요, 어릴 때 청소년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그들이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그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전부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유아 청소년들 교육을 위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셈마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을 해야 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내 입마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에 문설주와 뭐 바깥문에 다 기록해서 들어갈 때 나갈 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해라. 왜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미간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그 다음에 문지방에 문인방에 붙여서 들어갈 때 나갈 때 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부모들은 어린아이를 앉아있을 때든지 서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어릴 때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른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저한테 등록금을 대어줬던 그 불현사 스님한테 제가 늘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일제시대 때 주일학교를 나갔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주일학교, 일제시대 때 주일학교 때 나가서 배웠던 그 찬송을 70이 넘은 그 스님이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라오왕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두고 어른들만 너희들끼리 나가라, 어른들만 가라.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요, 언어 지식이 먼저 들어왔는가의 문제인 것이란 말이에요. 진화론을 먼저 배운 사람은 진화론의 진리처럼 보이지만은 진화론이 진리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 뻥튀기 있다. 그건 비과학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계란만한 이 모든 우주가 압축이 탁 될 때가 뻥 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 말이 믿어져요? 그 말이 믿어집니까? 그걸 믿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고 당연히 과학이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은 진화론보다도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먼저 들어온 지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먼저 들어온 지식이. 그래, 여러분, 이 실험에 의하면은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에게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진 사람에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37번 이상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들어온 지식이 최고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한 번도 보지를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 이야기를 딱 말하면은 목사님은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만 아,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사기꾼같이 말을 하네. 아, 하는 게 사기꾼처럼 보이네. 이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증명이 되어야 첫 문제 들어왔던 그 지식을 떠나고 아, 저 사람 내가 잘못 알았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청소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고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의 최고의 피해자는 교회지만은 그 중에서도 유아 청소년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린 아이들은 괜찮아요. 부모가 신앙이 있으면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또 어른들은 또 뭐 예배를 못 드려서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른들은 깊은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또 나오라 그럼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들, 청소년들은요 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방황하는 사람이 일이 깔려서요. 자 지방에서 서울에 대학 간다, 직장생활을 간다, 교회도 다 못 갔잖아요. 유튜브 몇 분 보다가 부모 통제도 받지 않고 이제 신앙이 흔들흔들흔들 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한 10년 정도 대학에 들어가서 결혼하기 전까지 이런 사람들, 이 세대들이 앞으로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세대가 될 거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른들은 다 가자는 게 예배드려도 어린애들 청소년은 안 된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은 안 된다. 다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해서 파라오는 결국은 자기가 손들었어요. 우리는 바로가 어른들 너는 이미 걸렸다. 너 알아서 가라. 어린애들 청소년을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만들겠다. 너희들은 이집트에 남아있어라. 우상 숭배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데 모세는 와 많이 얻었네. 400년 동안 우리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뭐 어른들 가라면 다 가야지. 어린아이들 어쩔 수 없지 뭐. 나일강이도 빠뜨려 죽이는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지향을 내려서까지라도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커서 가나안 족속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크게 회개해야 돼요. 돈을 들여가지고 학원은 다 애들이 피곤해 기진할 때까지 학원은 다 보내요. 성경은 안 보내. 성경을 가르쳐야지. 성경을 과외라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이 집이나 국제적으로 매일 예배드리잖아요. 매일 오면 20분 동안 예배드리는 거. 이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돼보세요. 애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더라도 어릴 때부터 바른 가치관과 바른 사상을 가지고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잠시 흔들려 지내서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좋은 교육기관을 여러분 외면합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와야 되잖아. 이런 학원들은 부모가 데려다 주잖아. 그리고 멀면 내가 데려다 주었으라도 믿는 선생님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는 이런 데 어디 있습니까? 다 100%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는 거 복 아닙니까? 기도해 주는 거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우습게 보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러분 여기면은 앞으로 통탄할 일이 생겨요. 통탄할. 제가 어제도 문자를 보냈더니 제가 문자가 주일날 만통나요. 토요일날 만통나 만통. 그중에 300명 정도가 답장 와서 내가 답장을 밤 12시가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중에는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 신앙교에게 내가 신경 쓰지 못한 거 너무너무나 원통한 한민됩니다. 이런 문자가 15개 이상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통탄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어릴 때 믿음의 뿌리가 딱 서가 있으면 잠깐은 다른 데 갈 수 있어도 그 말씀이 결국은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배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고 이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지도자가 되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기독교 역사를 제가 다 보면은 영국이고 독일이고 미국이고 스콜랜드고요 모든 나라들이 막 부흥을 해가다가 무슨

0: 일이 있으면 막 이제 막 사상이 막 이상하게 되고 자유주의 들어와서 막 가문에 들어갔다고도 여러분 거기에서 무디가 나타나고 히필드가 나타나고 에베소보다가 나타나고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독일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두 번 세 번 계속되어 왔다는 걸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 유례 없을 만큼 대부흥을 일으켰는데 한 번만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단체가 있으면은 한국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 위해서 공부요. 공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만큼 중요하냐? 천만 분의 일만큼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고 다 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우습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끝까지 인생길을 끝까지 갈 때는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가는 사람은 이래 넘어지고 저래 넘어지고 다 사라지지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교인이란 말이에요. 저는 비전센터에 앉아서 아래도 전략기도 하면서도 늘 하는 게 똑같은 거죠. 하나님 이 나라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세계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소년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을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빨아가고 지금 저 3500년 전에 파로 왕이 모세를 통해서 어른들 너희는 다 알아서 가라 다 나가라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안 된다 청소년은 안 된다 그러나 모세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남녀노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해방시켜줘야 나간다고 끝까지 그래서 모세는 승리하고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아이고 우리 어른들만 예수 잘 믿어야지 내만 장로되고 내만 근사되고 살면 되지 우리 자식들은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다가 다 죽습니다. 먹고 산다고 신앙 버리고 좋은 대학 가라고 신앙 버리고 나면은 나중에는 통탄에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눈물 지어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날이 있을지 모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파라오에게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른들이야말로 턱턱 결심하고 살아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또 바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절대로 빠지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조금 멀어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국제수고를 보내서 어릴 때부터 매일 성경 말씀을 배우고 살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얼마나 좋아요. 돈을 주고라도 보내야 되는데 부모들의 욕심이 참 끝이 없다. 바른 그리스도인 같으면 어떻게 내 자녀를 안 믿는 부모 손에 맡기고 안 믿는 선생님한테 맡기고 안 믿는 곳에 맡기고 그게 믿는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831-7123 부산 세계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어느새 8월도 저물어가고 있네요. 이제 논과 밭의 곡식과 채소는 스스로 맛들이기에 남은 힘을 다할 것이고요. 열심히 땀 흘려 가꾸어온 농부들은 오곡백과 익어가는 들녘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볼 겁니다. 그렇게 거두는 날이 저만치 다가오면 청아한 하늘은 더욱 드높아지겠죠. 9월이 오면 돌아올 겁니다. 멀고 긴 발품에 지친 어떤 방랑자가 되돌아올 겁니다. 아늑한 초가을 향기를 고즈넉이 남기는 고향집 열린 문으로 성큼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탕자가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되는 수확의 때가 마침내 이를 겁니다. 그는 바로 우리죠. 김도현님의 노래 듣습니다. 여름.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많이들 챙기시죠. 요즘은요, 청년들도 영양제들 잘 챙겨 먹더군요. 좋은 일입니다. 육체를 단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 유익한 일이죠. 그러나 경건을 연습하는 것과는 견줄 수가 없는 약간에 해당할 뿐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지금 사는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영원히 복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이죠. 리컬러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 복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덧입으며 같이 나누는 시간 꾸리도록 하죠. 3328님 첫 사연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여름이 막바지인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 가족들과 함께 듣고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합니다. 스톤게이트 뮤직의 사랑이 오셨네 들려주세요. 네, 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올여름 정말 고생 많으셨죠. 보통 우리가 한증막 같은 더위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단지 그만큼 더웠다, 네, 이런 의미로 저는 느껴왔거든요, 그동안은. 근데 올해 처음으로요, 정말 고실에서 이렇게 저녁때였습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있다가 이제 그 문을 열고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데요, 문을 쫙 여는 순간 정말로 한증막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찜질방 그 뜨거운 문을 여는 그 습도 높은 그 느낌이 확 끼쳐져 오는 거예요. 와, 이건 말 그대로 한증막이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올여름이 바로 그런 여름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니까 뭐 30도를 넘네 만에 해도, 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네, 살만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말 푹푹 지는 더위, 힘들고 불쾌지수 올라가고 했지만 선선한 바람을 느껴보니 어때요? 새삼 감사하게 되지 않아요? 선선한 아침 저녁이, 예, 그 혹독한 여름을 지난 만큼 더 감사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그냥 감사인 것이죠. 제가 가끔 저의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큽니다. 예, 괴로움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공포심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예, 오늘 보이던 것이 내일 안 보여져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예, 그건 정말 공포거든요. 예, 저도 그 시절을 지나왔고요. 예, 그만큼,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만큼, 예, 부족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이 큰 고통을 맛본 만큼 천국의 기쁨은 더 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알잖아요. 천국에 어디 장애가 있습니까? 그 늙고 젊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걸 보면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이 천국이에요. 아름다움입니다. 환희고 빛이에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더 큰 감사가 있는지 말이죠. 이 땅에서의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계세요? 남들보다 힘드십니까? 천국에서는 그만큼 더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발붙이며 살면서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느꼈으면 하는 것이에요. 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방송가정 여러분들에게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름 고생 많으셨고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3328님 신청곡 사랑이 오셨네, 네, 스톤게이지 뮤직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네,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일이에요. 성경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빛으로 주님 오셨지만 세상은 믿지 않아요? 스스로 어둠이니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함께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죠. 그리고 그분들 중에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우리가 함께 방송가족이 돼서 나누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그래서 참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리는 것이고요. 2059님 사연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렐루야. 목사님 반갑습니다. 평소에 방송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신청곡 보내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참친구에서도 듣고 싶어서 보내봅니다. 꼭 들려주실 거죠? 목사님 늘 관건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2059님 사연. 들려드리죠. 네, 우리 피디님이 들려주실 겁니다. 네, 근데 평소에 많이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데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신청곡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왜 안 보내주셨나요? 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러셔요. 방송을 들으시지만 사연을 실제로

보내주시는 분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네, 아주 낮은 비율이에요. 제가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왜 그럴까? 왜 듣기는 많이 들으시는데 사연 보내주시는 분은 적을까? 일단 엄두가 잘 안 나요. 네, 방송국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다는 게 엄두가 잘 안 납니다. 이 정도의 문장, 이 정도의 길이로 보내줘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일에 바빠서 마음은 있어도 못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짧은 문자 그냥 보내면 되지요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선 부담 가지 마시라는 말씀 드려요. 그냥 신청곡 띄워주세요 라는 말씀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보내는 사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벼운 인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우리의 인사가 얼마나 다른 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짧은 사연에서도 나눌 수가 있거든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 찬양 신청은 이 사연에서도 너무나 많은 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라고 해주셨잖아요. 왜 좋아하시는 걸까요? 왜 이 찬양을, 어떻게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귀한 것이 너무 많은데. 예수보다 모든 게 다 귀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는 행복자이고 성공자이고 복된 사람들인 거죠. 2059님이 다시 한번 사연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햇볕 쏟아지는 벌판에 한 그루 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 강건한 가지와 넉넉한 잎이 스스로 그늘을 만들어

아낌없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 풍성한 가림막이 맑은 바람결과 함께 정말 좋은 쉼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 먹이를 찾느라 종종 걸음하는 비둘기 한 떼가 농부들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그려내는데요. 주님 주신 은혜 안에 마음 열어 바라보면 참 평화와 넉넉한 안식을 보게 될 겁니다. 지명현님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제1 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를 본문으로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대답하는 것이 사랑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종교라는 말은 확실히 정답입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지 깊이 이해하지를 못하면 사랑이라는 정답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사랑의 종교인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유치부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평생 하고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면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본문은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한 어떤 종교인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다면 성경이 항상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짝사랑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뭐 대답 잘 안 하셨습니다. 네, 옆에 남편 있고 아내 있는데 뭐 고개 끄덕거리고 이러면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짝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이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이루어져야 좋은 것이지 혼자 하는 짝사랑은 안타깝고 쓰라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짝사랑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이 사랑 받을래? 우리가 이 사랑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러브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 맞지만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진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야기할 때 유치부 친구들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야기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천국에 가만히 있어도 데려가신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또 다른 핵심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사랑의 관계

예?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 참 피곤합니다. 왜? 교회 오면서 설교 들으면요 맨날 설교가 어떻냐면 뭐 저도 설교하지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이거 뭐 안 좋은 거다 저거 좋은 거다 맨날 하라 마라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왜 교회 오면 자꾸 목사가 하라 마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두 축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는 관계, 사랑의 관계, 또 하나는 반응, 행함이라는 것이죠. 이 관계와 행함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관계와 행함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시몬이에요. 당시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기 시작했던 시점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40절을 보면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말씀하소서. 깍듯하게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깍듯하게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하십시오. 이건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이 시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것으로 보아서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은 있었지만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시몬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할 때에 몇 가지 지켜야 할 에티켓들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지저분한 채로 발이 이렇게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 씻을 물을 내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손에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이마에 이렇게 입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한다면 머리에 감람유를 부으면서 축복해주는 그런 관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할 줄만 알았지 이런 환영과 축복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주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핵심이 이거예요. 너 발 씻을 물 안 줬다. 그리고 너 나한테 입 맞추지 않았다. 그리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야 너 손님을 초대해놓고 대접하는 게 왜 이 모양이야? 이거밖에 못해?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시몬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나를 초대할 줄만 알고 또 정중하게 말씀 들을 것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 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시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되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이신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시몬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녀서 교회 가면 기독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하지만 그분과 인격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집에 초대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시몬처럼 우리도 그리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신앙생활한 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되어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주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몬의 비극이 무엇이냐? 그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모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밥 한 끼 먹고 가는 손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자신이 쥐고 있고 예수님을 그냥 내 삶을 장식해주는 액세서리나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몬의 식탁과 같지는 않습니까? 주일 지키고 헌금 드리고 직분 맡아서 교회에서 생활하지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사랑이 메말라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실 때 내 알량한 자존심, 나의 상황과 환경, 내 생각 때문에 주님께 발 씻을 물 한 바가지 내어드리지 못하는 무늬만 남은 종교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비극입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듣고도 가슴이 뛰지 않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희생 앞에서 아무런 감동도 감흥도 없다면 우리는 시몬처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믿지 못한 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 대해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지은 한 여자, 죄 많은 여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름도 없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사 한마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시몬의 집은 바리새인의 집이고 당시 동네에서 뼈대 있는 양반 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흠 많은 여인이 이 양반 집에 불쑥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시다면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떤 눈길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 저 더러운 여자가 왜 여기 온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 경멸하는 눈빛이 비수가 되어서 내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사람들의 시선이라고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구원하실 예수님 한 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예수님의 발이 그녀의 눈물로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발이 젖으니까 닦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건을 찾아야 되는데 수건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여자가 남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이 큰 수치이고 미친 행동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 뭐 저도 이렇게 1, 2부 다 여러분들 살펴보지만 뭐 오늘 머리에 꽃 달고 교회 오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누가 처음 방문했는데 머리에 이만한 해바라기를 달고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입니까? 범상한 사람입니까? 범상한 사람인 거예요. 뭐 좋게 말해서 범상한 거지. 사실은 뭐 우스갯소리 우리가 야, 이 정상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리에 꽃 달고 다니는 사람을 야,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머리 푸는 여자는 미친 여자로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체면, 수치심, 자존심 모든 것을 주님 말 앞에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사랑으로 품어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절박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 산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붓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귀히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 그의 사랑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 발을 눈물로 적실 수 있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향유로 그 발을 부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함이 많은 결과가 무엇이냐? 그의 모든 죄가 사하여 좋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녀의 믿음과 사랑이 죄사함을 받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시몬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따라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한 행함으로 그 사랑을, 그 관계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쏟은 눈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하고 애절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반응을 보여야 할 텐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인데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랑을 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 삶의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날마다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빚진 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많이 빚진 사람이 있고 조금 빚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능력이 없어서 빚을 준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돈을 준 사람을 사랑하겠냐? 시몬은요, 당연하다는 짓이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여자는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시몬은 이 여인도 예수님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의 입장에서 이 여인이 미친 것도 아닌데 남의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을 보면 시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백의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인의 섬김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희한한 행동을 하고 예수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 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근데 여러분,

왜 이해가 되지를 않느냐? 시몬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2장을 살펴보면 유대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죄사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죄사함 받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 여인이 죄사함 받고 사랑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 죄사함 받았다, 이러면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텐데 시몬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과 자신의 상식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여인의 섬김을 받으면 너도 더럽게 된다. 저런 여인의 섬김을 받는 것은 진짜 백이 선지자가 할 도리가 아니다. 이게 시몬의 마음에 자리 잡은 생각이었어요. 철저히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용서받을 일이 없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말은 거창하고 심지어 이 시몬이는 바리새인이라서 행함이라도 그럴듯하지만 주님과 아무 관계가 아니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매주일 날마다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찢고 자신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시몬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내게 있는 옥합, 내게 있는 시간, 열심, 열정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입술로만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의 이 완악함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드려 주님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과 맺은 사랑을 더 깊이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자녀 돌보는 일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일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일 안 하고 예배드리면 누가 밥 먹여주냐? 야, 주일에 교회 가면 네가 인건비 줄 거냐? 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시몬과 같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에 갔는데 가게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교회 오고 예수님 믿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일에 장사를 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만나서 여러분 주일에 장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일에 문 닫으셔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문 닫으면 손해가 막심하니까 자기가 신메뉴도 개발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면서 주일에 문 닫고 주일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족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러한 반응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 드리고 열정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면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가 멋진 일을 행하고 목사로 이 자리에

0: 멋진 가운 입고 이렇게 서 있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고 받지 못한다면 멋진 직분이나 교회에서 멋진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 없는 모습이고 그것이 종교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시몬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취미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사람만 피곤할 뿐이지 아무런 영양가가 없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겉만 번지르르 하지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입술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 살아가는 제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돈에 사로잡혀 내가 살아가는 삶 여기 치이고 저리 치여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매주 주일 됐으니까 교회 왔다 집에 가고 교회 왔다 집에 가고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결국은 주님과 멀어진 삶, 생명을 점점점 잃어버리는 처량한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려도 두드려도 묵묵부담인 아무 관계없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사랑 많은 제일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제1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6-4073번 055-246-4073번 제1신마산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장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삶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에게 없는 것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셨지만 처음에는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우리도 없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 이미 곁에 계신 예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조건보다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께 시선을 돌리면서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저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며 주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2026년 8월 30일 16시 경남 거창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0: 성결교회의 전신인 동양선교회가 1919년 출간한 신중복음가에 이장하 목사님의 번역으로 채택한 찬송가
1: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31일 11시 경남 양산, 창원, 밀양, 위령, 부산, 부산 서부, 울산, 울산 서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EBC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주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 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말씀 부흥회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안광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1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불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속 터지고 가슴 아픈 일이 있죠.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진리를 외치는 자들,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너무 힘이 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외쳐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않습니다.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 불의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속이 터지고 가슴이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이야말로 이 삼촌 라반의 불의로 인해서 14년 동안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사랑했어요.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정말 이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열심히 삼촌의 집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식 날 신혼밤을 보내는데 이 침실에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 그의 삼촌 라반은 그 언니인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이 7년 동안 수고했던 것은 라헬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데 약속과 다르게 레아를 먼저 들여보낸 거죠. 그리고는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겁니다. 라반은 말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일이 없다. 그러니 언니인 레아를 데리고 가야 된다. 앞으로 7일을 더 채우고 앞으로 7년을 더 채워서 내가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한다면 둘째 딸 라헬도 주마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뭐 이건 제안이라기보다는 그냥 어거지를 부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또다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또 노동을 하고 이 집을 섬겨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갑이었고 자신은 을이었기 때문이죠.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것도 없습니다. 이 집이 싫다고 떠나갈 수도 없습니다. 갈 곳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그는 마치 머슴처럼 노동을 하고 그 집을 섬겼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가슴앓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을 복주셨습니다. 아, 우리들 생각에는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 왜 그에게 복을 줬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이야기는 끝을 봐야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에게도 복을 주셨을까? 근데 그 복은 라반을 위해서 주신 복이 아니죠. 야곱을 위해서 주신 복입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심에 그 복이 이 라반의 집으로 흘러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라반 역시도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서 그의 노동을 통해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이 집이 이렇게 흥하게 되고 부자가 된 것을 자기 입으로 실토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하고 당부합니다. 이제 14년이 지나고 아 야곱이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떠나야 되겠다 하니까 그때서 라반이 오늘 이와 같이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야곱이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닭살이 돋았을까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우리 집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제서야 라반은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하라고 제안합니다. 그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참 지나온 세월 동안 나의 품삯을 7번이나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도 없이 바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날마다 말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일하고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항상 말을 바꿔가면서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은 아직도 가난했어요. 제대로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삼촌의 집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나는 언제 일어설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품삯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이 집에 와서 지금까지 한 일과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품삯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제부터 삼촌이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촌의 양과 염소떼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내가 돌보았던 그 양떼들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그것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염소들 중에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만을 가려내어 저의 품삯으로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것으로

구별한 것 중에 점이 없는 것이나 검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제가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하고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계산이 빠른 라반이 오늘 이 야곱의 제안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는 이게 득이 될 것 같아요? 실이 될 것 같아요? 계산이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양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양의 색깔이 뭐예요? 하얀색이잖아요. 흰색이잖아요. 그죠? 양은 거의 대부분이 흰색입니다. 만약에 100마리의 양무리가 있으면 그 중에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은 없든지 아니면 있다고 할지라도 돌연변이기 때문에 극히 소수입니다. 몇 마리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만 내 것으로 취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염소는 보통 색깔이 어떤 색을 띠고 있습니까? 보통 갈색이거나 아니면은 검정색이에요. 그러니까 아롱진 것이나 얼룩진 것이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염소로서는 변종인 거죠. 그러니까 극히 소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나중에 제가 가져가는 거 많이 가져가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구별되어 저에게 제 것으로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순조롭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난 이후에 라반은 또다시 야곱에게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30장 35절로 36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라반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적어도 얼룩이 있는 것들이 태어나려면 어미나 아니면 수컷 중에 얼룩이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얼룩이 있는 것이거나 혹은 검은 것들은 전부 자기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 양과 염소 떼를 전부 어디로 옮겼어요? 사흘길을 멀리 떨어뜨려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흘길이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양떼와 염소떼들이 서로 만날 수 없도록 완전히 분리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점 있고 아롱진 것들 또 검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전부 사흘길 멀리 다 떨어뜨려놨으니 이제 야곱은 수고만 하고 완전히 공치게 생긴 거죠.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불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그 삼촌에게 단 한마디도 얘기를 못합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인 야곱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정당하게 일한 것만큼의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그는 불의한 자에게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얻고자 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똑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대항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불의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본래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형도 속였잖아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 형을 다 속였어요. 오늘 지금 라반에게 자신도 상처를 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자신이 아버지와 형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입니다. 지금 똑같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고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 야곱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그가 삼촌에게 제안한 이 내용을 보면 그는 불의를 행하고 있지만 야곱은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14년이라는 세월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꿔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사람이 잘 바뀌던가요?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나 기질이나 성격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할 세미나라고 서울의 그 사랑의 교회, 우리 한국계 아주 참 대표적인 목사님이시죠. 그 옥하는 목사님이 생존해 계실 때 이 세미나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젊은 목회자들하고 함께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때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일어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평생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해오셨는데 제자 훈련하면 사람이 바뀝니까? 하고 물었어요. 옥하는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자 훈련해도요 사람이 안 바뀐대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도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바뀌지도 않는데 왜 제자 훈련을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해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잘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사람이 변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욕심 많았던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도 잘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 물먹였던 그 라반에게 복수할 마음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똑같은 거짓말로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응수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왜? 그는 노동의 가치를 14년 동안 배웠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더라. 이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아, 거짓말로 이루는 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나 정직하게, 비록 억울하기는 하지만, 비록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14년 세월을 통해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뭐 광야로 황무지로 얼마나 많이 도망을 다녔습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치렀잖아요. 근데 그가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들염소 바위에 있는 한 동굴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이 사울이 그곳에 도착을 했다가 갑자기 이 뒤가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사울은 이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갑옷 다 벗었겠죠. 칼 들고 이를 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칼도 다 내려놨을 겁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그냥 칼 한번 휘두르면은 이제 모든 고생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빨리 왕위에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생은 다 끝나고 이제 행복한 날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슬며시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살짝 베고 그를 그냥 놓아줍니다. 부하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부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비록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저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의 손으로 처단하는 거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면 아무리 시간이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의롭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나는 그에게 선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깥에 나갔을 때 다윗이 멀찍에서 그의 옷자락 그 벤 것을 붙들고 막 흔듭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왜 왕께서는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는 당신한테 불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돌처럼 굳어있던 사울의 마음이 한순간에 다 녹아버립니다. 하하,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저 다윗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네. 그 순간에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의로운 자이구나. 그러면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다윗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사람이 오히려 다윗을 그 순간만큼은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인 겁니까? 악을 선으로 갖고자 했었던 불의한 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정의롭게 그리고 진실되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 다윗 앞에서 그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불의하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죠. 세상이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정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오늘도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이에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왜 아십니까? 보고 계시니까 다 아시는 거죠. 31장 12절에 보면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보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야? 여러분 이것처럼 헛된 말이 없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불의를 계속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지나온 역사, 세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계의 역사를 보면 악이 성행했을 때에 악이 마치 세상을 다 정복한 것 같고 악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악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그 힘이 어마어마해서 도저히 진리가 그 악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한편 그 악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어지럽고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반드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에 대하여 불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된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말이 안 되는 방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 오늘 야곱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계약은 체결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방법, 그 마지막 최후 보루가 뭐였느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보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 있는 하얀 속살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 나무는요. 이 껍질 자체가 가장 잘 벗겨지는 나무들입니다. 이 껍질이 잘 벗겨지는데 이 원래 껍질의 색깔은 굉장히 검은색을 띠고 있어요. 붉은색, 아주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그 껍질을 갖다가 전체를 다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껍질의 일부를 쭉쭉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뭇가지의 색깔이 원래 있었던 검은 색깔과 흰 색깔이 서로 섞이겠죠. 얼룩진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뭇가지들을 어디에다가 세워놓느냐면 교배를 할 때 이미 아롱지고 검은 것들, 점 있는 것들은 다 라반의 집에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돌보고 있는 양떼나 염소떼들은 전부 정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것들을 갖다가 교배를 시키면서 무엇을 보게 했느냐. 그 얼룩진 나뭇가지를 보게 한 거예요. 자,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시각적으로 얼룩진 것들을 보면 교배를 해서 나오는 새끼들이 얼룩진 것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건 여러분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은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한들 라반의 마음이 하나도 움직일 일이 없어요. 억지로라도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그 꿈속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를 돕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실천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야곱이 좀 실하고 좀 좋은 것들은 교배를 할 때 그 나뭇가지를 세워놓고서 교배를 했어요. 그리고 좀 부실한 것들은 나뭇가지 없이 교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하고 좋은 것들은 전부 얼룩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들만 나오고 부실한 것들은 전부 흰색이거나 아니면 염소는 검은색이거나 갈색이거나 다 이런 것들만 나온 거예요. 자, 누가 승리한 겁니까? 누가 승리했어요? 야곱이 승리했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다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었다? 야곱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역사,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아멘. 라반이 너에게 행한 그 모든 악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거야. 어떻게 역사하느냐? 얼룩무늬가 있는 나뭇가지를 보고 교배를 할 때 이 암놈 위에 타고 있는 순놈들은 사실은 전부 흰색이거나 아니면은 염소는 검은색이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그 순양들을 전부 아롱진 것이 되게 만드시고 점 있는 것이 되게 만드시고 검은 것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새끼들을 보면은 너에게 속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튼실한 것들이 다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초의 유전자 조작이 여기서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흰 양인데 하나님께서 그 유전자 염색체를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새끼가 전부 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에만 매여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러죠. 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기도한다고 역사가 달라져?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져? 뭐 그렇게 한가해서 기도만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건 그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한가해서 하는 겁니까?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나루에서 밤새워 천사와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해가 달뜰 때가 되는데 승부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보내준다고 때를 쓰니까 그의 환도뼈를 위골시켜버렸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면요, 걸을 수도 없고요, 일어설 수도 없어요. 그냥 거의 뭐 쓰러진 채로 그냥 그 옷가지를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으니까 천사가 결국은 그를 축복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에 이스라엘로 너를 부를 것이다 하고 그를 축복하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도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도 말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그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줘서 오늘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0: 거죠. 기도한다고 뭐가 되느냐고요? 아니요. 세상을 바꾸는 건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참 비관스럽고 비관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비관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낙관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개신교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세상이 너무 비관적이라는 거죠. 왜? 너무 불의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도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너무나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비관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낙관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리고 정의가 그리고 진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느냐? 비관론적 낙관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비관론적 낙관주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볼 때에 참으로 비관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고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눈물로 다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좀 다시 좀 평화로워지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평화와 그리고 안정과 그리고 부흥을 하나님 가져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262-0770번 262-0770번 창원 상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만원, 2만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에나와 함께하는 음악 여행. 안녕하세요. 8월 마지막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조예나입니다. 8월의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에는 주님의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주님의 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자 신뢰의 표현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어쩌면 삶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고 싶습니다. 오늘 첫 곡 보내드립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천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모스톨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항상 같이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에 대한 지식은 커지고 많은 경험에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은 계속 쌓여가지만 때로는 이러한 지식과 경험, 체험들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쉽게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능력이고 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우리는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이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문득 다른 기도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묵상하고 그것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입술로도 고백하고 말씀을 엎드리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기도해온 일들에 대해서 일단 마음의 평안함이 몰려오고요. 그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든 문제였지만 그 문제가 그렇게 힘들게 여겨지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십자가의 능력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바리톤 김주택 음성으로 야베스의 기도 감상해 보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안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하며 의지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푸른 하늘을 나는 연을 설명합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연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자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연이 그토록 당당하게 하늘을 수놓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땅 위에 있는 누군가의 손에 쥐어진 팽팽한 연줄 때문입니다. 연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때 연은 비로소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 연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줄 때문에 내가 더 높이 못 가는 것 같아. 이 줄만 없으면 저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줄이 툭 끊어지는 순간 연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맥없이 땅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사실 연도 분명히 압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연줄이 붙어 있어야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줄에 붙어 있는 소중함이 사라져 버린 때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가만히 있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해봤는데 이번만큼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대로 제가 하는 걸 지켜봐 주세요. 그냥 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세요.

마시고 저를 그냥 응원만 해주세요 라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날 때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매달리다가도 조금 살만해지거나 익숙한 일을 만날 때면 슬며시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겸손이 참 중요한 이유는 겸손한 사람은 내 위주의 방식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린다 맥케크니의 연주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감상하셨습니다. 푸른 하늘을 나는 연에 대한 글귀를 보면서 그리고 연과 연줄의 관계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은 연줄에 붙어 있어야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문제는 연줄에 붙어 있는 소중함이, 그 마음의 소중함이 사라져 버릴 때라는 것. 우리도 익숙하게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소중함을, 그 소중한 마음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죄성은 생각보다 크고 언제 또 교만한 마음이 나타날지 모르기에 하나님은 항상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신 듯합니다. 그리고 겸손, 또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노능층의 노래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의미를 부여하려면 주님과 협력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또 느낍니다. 주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과 단둘이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하죠. 평온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마치고 나면 오늘이라는 여정에 오를 때면 동행하시는 주님이 느껴집니다. 그때 영혼의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죠. 다음은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실까요?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 Seth Wynance의 노래로 함께 들어보시죠.

주님의 사랑은 신묘막측하다고 표현하죠. 오묘하고 신비롭고 측정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다 알 순 없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하루하루 맛보며 경험하는 그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신비로운 삶이라는 것, 그리고 소중한 삶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연의 변화에서도 하늘의 색깔과 구름의 변화에도 또 바람의 내음이 조금씩 달라짐도 자세히 보고 느끼면 신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피아노 연주로 나의 찬미 준비했습니다.

살아갈 힘. 시바타 도요. 90세를 넘긴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뺨을 어루만지는 바람,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 찾아와주는 사람들, 제 각각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네. 90세에 시를 쓰기 시작해서 98세에 첫 시집을 낸 시바타 도요 할머니의 시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에 또 감사드려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혜나였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 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말씀 부흥회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안광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1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센터. 영혼의 센터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갈증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신체적인 느낌을 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마름 또는 갈증이란 신체에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수분이 부족하거나 체내 염분 및 혈당량이 많아질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런 갈증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게 이 갈증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위험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사막이나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저 물을 마시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몸의 수분이 계속 부족해지면 입안이 바짝 마르고 침이 줄어들며 혀와 목이 칼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몸은 지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으며 집중력과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이 상태가 좀 더 심해지면 심장이 빨리 뛰고 기운이 크게 떨어지며 혼란스럽거나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때로는 환각이나 환청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혈액순환과 체온 조절에 문제를 일으켜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생명이 위협받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갈증은 이렇게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갈증은 문학에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에 보면 자신이 비행기 사고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했던 경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평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더랍니다. 인류 문명의 그 위대한 발자취도 돈도 명예도 그 순간에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직 물 한 모금이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영국의 신의자 비평가였던 샘웰 테일러 콜리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갈증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깊이 있게 그렸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그분의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는 망망대해 위에 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온통 물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실 수 없는 바닷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물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극심한 갈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콜리지가 노래한 게 뭡니까? 물이 많지만 그러나 이 그 물들이 나를 진정으로 해갈시켜주는 내 삶의 갈증,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것이 못 되어서 그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표현을 그의 작품에서 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본문이 한여름의 시원한 사이다 한 잔 같은 아주 시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8월에 접어들어서 여름 특집 설교를 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요. 부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시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에어컨 바람 때문에 시원하시겠지만 더 시원하게 되는 영혼의 그 저 깊이까지 그 심은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시원함이 여러분을 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묵상했던 사사기가 끝이 났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활동을 다룬 성경인데요. 그러면 사사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로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등 모두 12명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기록되지 아니했지만 사사로 불린 인물이 사무엘이고 그 다음에 칭호상 사사로 불렸던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있습니다. 그들을 사사라고 부를 때 사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쇼페트라고 하는데요. 재판한다, 다스린다,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백성을 다스렸다면 비상시에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활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와 기능을 가졌던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어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의 실제 직업과 신분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뭐 목동도 있고 농민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요. 그들은 임무가 끝나면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를 않았습니다. 지역을 다스렸고 어떤 경우는 사사의 통치기간이 겹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사들에게서 공통된 사항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를 다스리는 지도자였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사들 가운데 제가 사사들을 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사사 삼손은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만 독특하게도 사사인 삼손은 독불 장군처럼 혼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삼손은 모태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신도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부모도 삼손을 낳기까지 분명 나시린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았고 혹자에 따라서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삼손은 뱃속 나시린이었고 그의 가정환경, 성장환경 모두가 나시린의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나시린으로 살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입다처럼 사사 입다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영적인 준비를 하고 또 기도원처럼 군인들을 모아서 군사적인 준비도 하는 그런 지도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독특하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요. 그 우선적인 문제가 그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삼손은 어느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

자기 부모에게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율법,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특별하게 요구되었던 법,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강압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결혼은 지도자가 될 혹은 지도자가 된 삼손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결혼인데, 삼손이 얼마나 때를 쓰는지 부모들이 말리다 못해서 그 결혼을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 삼손은 자기 결혼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여러분 뭐 축가 사절단을 따로 부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 청년들을 향해서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자기 결혼잔치를 돋보이고 흥을 돋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의 청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떤 것으로든 지는 것은 그들의 통치자 입장에서 본 그들의 입장에서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인 될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수수께끼에 답을 알아내었고, 결국 삼손은 이 수수께끼 내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의도했던 결혼이 그냥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어두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이 이 일에 사단이 된 자기 부인에게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결혼식이 끝나기도 전에 화를 내고서는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화를 식힌 삼손이 밀추수기에 다시 자기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부인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삼손이 화가 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자 그것으로 결혼이 끝난 줄 알고, 결혼이 파토가 난 줄 알고, 장인이라는 분이 자기 딸을 다른 블레셋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삼손으로서는 그렇게 급하게 다른 남자에게 딸을 시집 보내버린 삼손의 장인의 처사가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란다고 덜렁 시집을 가버린 자기 부인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화를 내고 있으니까 그 장인이라는 분이 수습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더 기가 막힌 겁니다. 자네 처제가 훨씬 더 이쁘니까 처제랑 결혼하게. 이 말을 들은 삼손은 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 화살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리기로 했고, 블레셋에 대한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그가 블레셋에 대해서 분노를 폭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여우들의 꼬리와 꼬리를 서로 묶은 뒤 그 묶은 꼬리에 회를 달고 그 회에 불을 붙여서 여우들을 산과 들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우들은 서로 꼬리가 묶여있는 데다가 불까지 붙었으니 이리저리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들이 추수를 해서 쌓아놓은 곡식단에도 가고, 아직 추수를 마치지 아니한 들판에도 가고, 포도원에 올리브 농장에도 가서 여기저기 막 그냥 돌아다니니까 딤나의 온 지역이, 온 산과들이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기가 막힌 사건을 접하고 이 사건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딤나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 이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삼손이 이런 일을 벌인 이유가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부인을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흥분해서 올라가서 딤나의 삼손의 전 장인과 전 부인을 그대로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전 부인과 전 장인에 대한 복수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수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딤나 지역의 온 산과 들판이 불바다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삼손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유다 지파 지역인 에담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바위 틈에 숨습니다. 여러분 지도로 보시는 이 지역인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어서 에담 가까운 레히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들은 유다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수도 없이 자기 지역으로 쳐들어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당황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뭐 우리가 어떤 원한 인과 관계가 있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삼손 한 사람만 잡으면 됩니다. 삼손만 잡으면 우리는 물러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시오.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자기 군사 삼천을 보내어서 삼손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삼손을 붙잡으러 온 유대 사람들에게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당신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 우리 땅이 우리 민족이 그나마 평안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삼손이 유다 지파 자기 동족들과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순히 잡혀줍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벌인 일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숨어있는 것을 유다 사람들이 굳이 잡아다가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신하는 그들을 붙들고 함께 싸우는 사람이지만 삼손은 그때까지 유다 지파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진짜 혼자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삼손의 문제였다는 것이지. 아무튼 삼손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 밧줄에 묶여서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향해 달려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했고 그를 결박했던 밧줄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기 옆에 있던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이 나귀의 턱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손에 쥐는 것이 쉽겠습니까? 손에 쫙 감기듯이 쥐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상대방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짧아서 무기의 용도로서 알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지금 삼손이 싸움을 벌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삼손에게 또 하나의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시리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체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에게는 이런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손에 잡히는 것 들고 이 싸움을 싸웠는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싸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삼손은 보잘것없는 짐승의 뼈를 갖고서 철제 무기로 무장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나귀 턱뼈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들고 사용한 나귀 턱뼈는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턱뼈에게 힘이 있었던 것입니까? 삼손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과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를 하나님이 써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렇게 삼손은 혼자서 그것도 나귀 턱뼈로 블레셋군 천명을 한자리에서 죽여서 그 시체가 큰 더미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이자 전쟁 역사의 길이 남을 승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둔 삼손은 16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이른바 삼손의 승전가인데요. 삼손의 성전가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싸웠는지, 그 성과가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이 그의 성전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싸운 지역의 이름을 라만 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치 자신의 공덕비를 사람이 스스로 세우는 것처럼 라만 레이라는 그 이름은 삼손이 자기 공덕비를 세운 것처럼 자기 자랑하는 그런 지명 변경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삼손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귀 턱뼈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써서 하나님의 권능임에서 이 큰 전쟁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삼손의 중심에는 도우시는 하나님, 힘이 되시는 여호와,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한참 전투를 치를 때는 몰랐다가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의 고통에 시달립니다.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는 것이죠.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혼자서 그것도 나귀 턱뼈 하나로 천명과 싸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저보다 덩치가 한참 큰 친구하고 그때 우리 고등부실에 있던 권투 글러벌을 끼고 5분을 한번 뛰어보았거든요. 여러분, 제대로 한번 권투 시합을 5분을 뛰어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도 저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혼자서 죽인 사람만 천명이지 실제 군인은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과 1대 몇천으로 싸웠으니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싸움이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삼손이 전투를 벌인 곳은 라마드 레히 턱배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 봐서 야산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따라서 팔레스타인의 그런 야산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그 엄청난 전투의 끝에 삼손은 너무너무 지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정도에 있었고, 극심한 갈증으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아마도 어지러질, 그렇게 정신을 잃어갈 정도로 심각한 갈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블레셋 군인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그는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의 본연의 갈증을 해결해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사무엘 컬리지의 시를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물이 많은 바다 한복판에서 갈증을 느낍니다. 인생에 수많은 것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 속에 있는 진짜 영혼의 본질적인 갈증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비로소 그것을 느낍니다. 이겼는데 정작 나의 갈증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겼는데 내 육신의 갈증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삼손의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삼손이 승리를 거둔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며 자만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갈증으로 그를 깨닫게 하려고 그리하셨다라고 요세푸스가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만 레이에서 죽을 것 같은 갈증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삼손을 깨닫는 겁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갈증조차도 이겨내지 못하는 한낱 인생에 불과하구나. 그 현실을 처절하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갈증을 이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그대로 적중해서 삼손은 갈증으로 인하여 자신이 거둔 승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또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18절을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 큰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네요. 내가 죽였도다라고 말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것이고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명은 이겨도 갈증은 못 이기고 블레셋은 이겨도 육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오 주님 나는 한낱 인생에 불과합니다.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비로소 삼손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독한 갈증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레위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물로 갈증을 해결한 삼손은 그 물을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에낙골에는 무엇입니까? 인생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육신의 갈증이든 영혼의 갈증이든 그 본연의 갈증을 하나님께서 생수를 터뜨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의 샘이고 은혜의 샘이고 축복의 샘이고 능력의 샘이고 회복의 샘을 오늘 본문은 에낙골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에낙골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낙골에보다 훨씬 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영육간의 갈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지.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해결책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앞뒤가 다 막혀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돈이 떨어졌습니까?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삼손에게 에낙골에를 주신 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에낙골의 샘, 생수의 샘이 터져나오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갈증이 에낙골의 샘물로 회복되었듯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갈증을 느끼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샘을 주실 것입니다. 치료의 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샘을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샘을 터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께서 생수를 주실 뿐 아니라 그 배에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약속합니다.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의 에나골에는 우무간 곳이 터뜨려서 나온 곳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샘물이나 우물이 많아도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수백 수천 개의 샘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흐를 것이라고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노파심에서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생수의 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되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경험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힘들어 보입니다. 인생이 지쳐 보입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목사인 저의 안타까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속에 생수의 강이, 이 엄청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지쳐 있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왜 그렇게 아파합니까? 그것이 목사인 저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수의 강이 거세게 흘러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휩쓸어 내려가고 여러분 속에는 회복과 치료와 능력만 남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시원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니까요.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원한 사이다 한 잔 얘기를 했지만 그보다 더 시원한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생수의 샘을 찾아서 여기저기 약수들을 찾아 기웃거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AI 산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원전 19기를 더 지어야 AI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답니다.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려면 전기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충분한 에너지원으로서, 충분한 여러분의 인생 발전소로서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다윗처럼 외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데, 주님이 영원 무궁 꺼지지 않는 발전소로 여러분 속에 계신데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더위에 잡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생수의 강 되신 우리 주님이, 영원한 발전소 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충만하고 넘쳐나고 평안하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인간의 몸의 대부분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물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우리 몸에는 갈증이라고 하는 경보장치가 생깁니다. 이 갈증 때문에 여러분 뭐 입술이 마르기도 하고 혓바닥이 깔깔해지기도 하고 두통이나 심하면 팔다리 관절이 뻑뻑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이 부족하면 경보장치가 발동하는 것이죠.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도 주님이 주는 생수가 부족하면 경보장치가 발동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소한 일에도 툭하면 화가 나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근심과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한숨이 끊이지 않고 너무 아프다 보면 그냥 몸도 아프고 너무 아프다 보면 사고나 질병도 부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영혼의 생수가 모자라서 일어나는 경보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삼손에게는 에나골의 샘이 터져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까지 그 에나골의 샘이 어딘가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에나골의 샘보다 더 놀란 생수의 강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우리 속에, 이 부족한 우리 속에 주님께서 생수의 강 되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계신 이 놀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을 주님의 생수의 강력한 물줄기가 휩쓸어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모든 아픔을, 모든 문제를 쓸어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들을 휩쓸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생수의 강은 엄청난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의 강 되어, 영원한 발전소 되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인생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이 도도히 흐르는 은혜의 강, 생수의 강, 능력의 강, 치료의 강, 기적의 강,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0: 여러분의 이야기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만들어내야 될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놀란 생수의 강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면서 이 풍성함 속에, 이 풍요로움 속에, 이 놀란 은혜 속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42-6464번 마산 신광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내 귀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해피프레이즈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팽원진 목사입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을 돌아보면 계획대로 된 일도 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 아직 마음에 내려놓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구원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주가 일하시네.

네, 클래식 콰이어의 음성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강중현의 음성으로 주가 일하시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시편 35편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길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와 고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도 보십니다. 우리는 한 장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삶의 모든 영역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8월을 잘 마무리하고 9월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보다 평안의 자리를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은혜로다.

네, 강찬의 음성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제이어스의 은혜로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8월의 마지막 주일 저녁을 보내고 계십니다. 혹시 돌아보며 아쉬움이나 또는 앞으로의 걱정이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남은 8월과 다가오는 9월,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해피프레이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마지막 곡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복한 주일 저녁 해피프레이즈의 팽원진 목사였습니다. 평안한 주일 저녁 되십시오. 샬롬.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완전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 11편을 읽어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피해도 적군들이 자신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다윗은 인생을 살피시고 의인을 지켜 보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노래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몰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피했던 다윗처럼요,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르며 그분께 정성을 다한 찬양으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며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첫 찬양은 황지영의 내가 산을 향하여 띄워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주님의 넓은 품에 안겨 있을 때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은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나는 염려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안에 나는 편히 쉬고 있습니다. 노래했던 주 예수 넓은 품에 조지 비브루시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7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조수아의 찬양으로 띄워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써마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다음 띄워드리는 찬양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한홍재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조치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선하신 목자 좋은 씨앗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나의 믿음 약할 때 소프라노 양지영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가도 소프라노 신델라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세상의 험한 길을 걸어갔지만 하늘의 소망을 안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아멘. 바위 및 안전한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숨기시는 하나님,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 훗날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노래할 것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마라나타의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마음의 깊은 한숨도 다 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정직한 길을 걷는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좋아하실 정직한 길로 걸어가기를 많은 찬양으로 고백드렸습니다.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으로 감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기독교를 흔히 기도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죠. 집을 지을 때도 기도하고, 입주할 때도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일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을 마치고도 기도하죠. 일이 잘 되면 감사기도 하고, 잘못되면 더 좋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너무 귀중합니다. 신앙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나가 그러했고요. 에스더가 그러했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로 민족을 살리고 한 여인의 기도로 가문이 살아납니다. 많이 공부하지 않았어도 유명한 대통령을 지낸 사람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의 집무실이 기도실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링컨에 대해 연구한 사람들이 3천여 명이 넘는다고 하죠. 거리에도 링컨 거리가 있습니다. 그는 좋은 조건으로 성공한 사람 아니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기도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어떤 사람을 인정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실력이 모자라도 수없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역자, 기도 많이 하는 중직자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 기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립니다. 정경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기도할 수 있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접속곡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윤한기 목사님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생애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무술과 무기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 기도하여 승리했지요. 사업에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학업에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여 그 능력을 100 이상 사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은 평생 자신의 뇌 기능의 5에서 10%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뇌의 기능을 10%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뇌 성능이 완벽하게 개발될 수 있다고 하죠. 기도하면 이 밖에도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입니다. 즉각적으로 응답되든지 기다리라는 응답되든지 어쨌든 응답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기도의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란 우리 성도의 특권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신분이 바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결코 자녀의 요구에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끝으로 세 번째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못하는 게 없습니다. 가장 큰 능력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기도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들으시고 함께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음반 중에서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의 모델을 삼자면 하박국 선지자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껴안다 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위로하는 것처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의 기도를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죠. 하박국의 기도는 곧 부흥을 주옵소서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도 부흥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부흥되어야 하겠죠. 개인의 경제도 부흥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질은 그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흥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부흥, 그러면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 시설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참된 부흥에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찰스 피니 목사님은 부흥이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드윈 올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라고 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에게는 부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자동차가 아니죠. 모양은 갖췄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교회 초기에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역사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모자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러한 참된 부흥의 기도 응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한국인의 워시 분반 중에서 부흥을 주소서.

어노인팅의 음성이었습니다. 부흥 있으리라. 기도는 부흥을 일으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간절한 기도는 하박국서 3장 1절 이하의 부흥을 주옵소서였습니다. 성령 가운데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숫자나 외형이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입니다.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회개 운동입니다. 니느웨의 부흥이 바로 회개 운동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덮어쓰고 회개할 때 다시금 생명이 도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일이 누구누구의 탓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진정한 회개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흥을 주소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라도 사랑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사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랑받고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면 서로서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나는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주여, 수년 내 주의 일이 부흥케 하옵소서. 그리고 전 성도가 섬김과 복종과 돌빔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섬기면서 행복을 느끼고 복종하면서 의미를 찾는 신앙인으로 이렇게 변모되는 교회는 진정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주여 수년 내 부흥해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의 부흥, 개인의 회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심령이 삽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것을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부흥되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서로서로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서로 부부가 손을 얹고 기도하여 줄 때 그 부부는 진정한 부흥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돌보며 살아갑니다. 섬김이 부흥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봉사라고 하죠. 병든 사람은 불평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친절하게 사랑하고 싶어지는 게 부흥된 마음 자세입니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잘 못되더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나는 어려워도 나라가 잘 되기 소원한다면 이런 사람이 진정 애국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오늘날 부흥을 소망한다면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 생활을 건전하게 잘 해야 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며 또한 서로 모여 은혜를 나누며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흥이 이 나라의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강찬의 음성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히즈윌의 모든 삶의 순간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곧 부흥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인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진노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까,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사랑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건강, 물질, 명예가 다 필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께로 가까이 오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라도 돌아오니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할 줄도 알아야만 하지만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하죠.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에 기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얽매이지 말고 영적인 문제, 마음의 부흥, 심령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또한 이 땅에 부흥을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응답을 통해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샬롬.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소망, 나의 기쁨 김경화입니다. 어느 부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밤늦게 외출해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즈음이 돼서 자동차에 기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집 주변에 주유소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핀잔을 주며 낮에 기름을 좀 충분히 넣어놨어야지 집 주변에 주유소도 없는데 당장 내일 나가다가 차가 멈추면 어떡하냐고 따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어차피 일이 된 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그저 범사에 감사하자고 아내를 도닥였다고 해요. 다음날 새벽 부부는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날 밤에 도둑이 부부의 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30m도 안 되는 곳에 차를 그대로 두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어서 차가 서버렸던 것이지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는 남편의 말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새벽이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일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삶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 대신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기분 좋은 행복한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분임을 또한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고 구한 하나님이 악인들의 행동, 특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들을 치는 거짓된 입술에 대하여 판단해 주시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거나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거슬러 악한 행동과 말을 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다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는 것을 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행한 일에 합당한 수치나 부끄러움, 공개적인 모욕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자신의 이름까지 남기는 것입니다. 다윗도 바로 그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소홀해서 잠잠하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에 제한받지 않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완악하고 무례하게 말하는 거짓 입술을 가진 모든 자가 그들의 죽음을 넘어 내세에서도 부끄러움과 모욕을 영원토록 당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감사하는 복된 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막대한 부와 명예를 거머쥔 알프레드 노벨은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형이 사망을 했는데 신문사들이 착각을

하게 되면서 노벨 본인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을 하고 죽음의 상인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어 부자가 된 자가 잠들다라는 섬뜩한 부고 기사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기사를 마주한 노벨은 자신이 누린 막대한 부와 권세가 오직 파괴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에 깊이 전율하며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벨은 즉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게 되면서 인류의 평화와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노벨상을 제정하도록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영향력 이런 것들은 결코 나 혼자 취하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웃을 해치거나 이기적으로 소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라고 맡기신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희주일의 세상의 빛, 신은영의 주의 음성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미련하고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미련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늦게 오실 거야,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들, 자기 밑에 종들을 막 때리고 불성실과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가 미련한 청지기라는 거죠. 이렇게 주인이 원하는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행하지 않는 그런 청지기는 주인에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곁에 이웃과 나누고 섬기라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미련한 청지기가 아니라 진실되고 충성된 청지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강찬의 섬김, 찬양하는 사람들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강찬의 섬김, 찬양하는 사람들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각 사람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개 2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이야기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곧바로

바로 나가서 그것을 활용하고 장사해서 남김없이 이웃과 주인에게 유익을 주게 되었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이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야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 돈을 땅에 깊이 파묻어 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 종은 주인이 오셨을 때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아무것도 나누거나 수고하지 않은 것을 책망받으면서 어두움에 쫓겨나게 되죠.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 지식, 권세, 달란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시고 취하고 살면서 은밀하게 감추어 두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곁에 이웃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하는 이 일에 좀 써라 하고 주신 은혜의 도구 꼭 기억하세요.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이고요. 우리는 그 맡겨주신 분량대로 반드시 사랑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오장한의 종의 노래, 이니스 네임의 목마른 사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오장한의 종의 노래, 이니스네임의 목마른 사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잠언의 현자 중에 아굴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독특하면서도 깊은 통찰이 담긴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렇게 기도하죠. 사실 인간은요, 물질이 풍성해지고 권세가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모든 것이 자기 실력으로 얻은 줄 착각을 하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마시고 나 혼자 취하면서 이기적인 삶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신실하지 않은 종 역시 주인이 더디 온다는 핑계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압제했다는 것이죠. 권력인 줄 알고. 혹시 우리가 그런 악한 종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 쾌락에 취해서 영적 잠에 빠져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넉넉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과 또 힘든 그 이웃들에게 나누며 겸손히 섬기는 청지기의 자리에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섭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돌보며 주님 뜻대로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소리엘의 오병이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소리엘의 오병이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엄청난 권세와 물질, 부귀를 다 허락받았습니다. 이 왕궁에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던 어느 날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범하게 됐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를 들려주는데 가난한 사람의 온 세상에 단 한 마리뿐인 암소마저 뺏어서 잔치를 벌였던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다윗의 이기심을 날카롭게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게 되죠.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권세와 수많은 소유를 주신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힘없는 이웃을 짓밟거나 혼자 취해서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유는 약한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고 이웃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라 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형태의 권세와 자원들과 어떤 소유, 그런 모든 것들은 나 혼자만의 영광을 위한 왕국을 세워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섬김에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세워주어라, 도와주어라 라고 하신 위탁하신 거룩한 선물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믿고 그 이름을 위해 살며 복음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제 목소리로 오직 예수, 그리고 온기장이의 마음이 상한 자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저의 목소리로 오직 예수, 그리고 온 기장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곳간에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게 되었을 때 부자는 속으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면서 혼자만의 쾌락과 안락에 취해 살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수확을 이웃과 나누거나 또 청지기로서 관리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곡간을 짓고 마시고 취하는 데만 골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재능은 내 이름으로 된 곡간을 가득 채우고 혼자 누리고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이웃에게는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살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레비스탕스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로스알데 언덕에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을 담당하는 우편 지배원 요한은 젊었을 때부터 10년이 넘게 같은 길을 다니며 편지를 날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이사이 비어있는 황량한 들판을 보고는 야, 10년째 이 황량한 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 같은 일을 하는 자신의 인생 같아서 슬픈 생각이 들었는데요. 문득 이 들판을 바꾼다면 내 인생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다음 날부터 주머니에 꽃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요한이 다니는 길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라 꽃이 피고 지면서 황량한 들판을 아름답게 수놓았고요. 이 꽃을 보며 요한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또 꽃씨를 뿌리는 요한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그래서 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꽃씨를 가지고 다니며 뿌리기 시작했고요. 마을은 몇 년 사이 온 천지에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꽃씨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됐다면 남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분이라면 남들에게도 그렇겠죠. 날 변화시킨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듯 삶을 통해 그 씨앗을 이웃과 뿌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천국의 씨앗 배주훈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새벽부터 우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그냥 길가에 씨를 뿌렸을 뿐인데 계절이 바뀌면서 꽃들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다면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황량한 들판이 아름답게 꽃으로 수놓은 거를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이 꽃의 향기가. 그죠? 아, 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희망과 사랑과 이 꿈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요한이 길을 따라 뿌린 씨는 단순한 씨앗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을에 희망을 심었고요. 비전을 심었고요. 미래를 심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아,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좀 도전을 받더라고요. 아, 나도 한번 이 씨앗을 뿌려서 꽃을 피워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 화분을 받잖아요. 그럼 그 화분을 잘 지켜내지 못합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인데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선물 받은 거를 몇 년째 키워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주변의 지인들의 찬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더 신경 쓰고 물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요.

저는 누군가에게 받았고 또 누군가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사람들의 황량한 마음의 밭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힘차게 이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아, 언제나 들어도 미소가 지어지는 찬양입니다. 히스플랜 찬호울이 부른 너는 꽃이야. 이 가사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겠죠. 그 사랑의 고백을 저도 이 찬양에 실어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에게 고백했습니다. 심쿵 하셨나요? 아, 정말 흐뭇해지는, 뭐랄까요? 정말 사랑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죠? 제가 꽃을 주제로 한 찬송가와 찬양들 이어드렸습니다. 선곡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문자 샵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꽃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내가 거두는 아름다운 꽃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의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길, 그리고 사랑이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위탁하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들과 복잡한 감정들을 만나죠.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일들을 떠올리며 그때 왜 그랬을까 자책하며 후회하는 밤이 있고, 오늘이라는 현실의 무게 앞에서 쉽게 평안을 놓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할 여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염려하기보단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과 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좋은 영의 때가 되면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김윤진의 내 삶의 소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크리스탈 루이스의 Come Just As You Ar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성신의 내 맘의 주요 소망되소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린다 랜드의 He Will Carry You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지명현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반동현의 오직 그분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앤 윌슨의 My Jesus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Voice of Praise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윌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에 여러분은 편안한 잠을 주무시나요? 아마 이 시간에 깨어 계시는 분들 가운데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잠에 뭐 깊이 들지도 못하고 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요. 또 걱정 근심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믿지 못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걱정 근심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족한 또 연약한 모습일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임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에도 있지만 이 히브리 민족들의 인사 샬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 내 걱정, 근심,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또 방송가족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북녘의 동포 여러분들,

날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거예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탈북민분들의 신앙 간증 전해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 사항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은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들 문자로 또 응원의 메시지에 기도와 함께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같은 마음을 함께 또 품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박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한국교회가 수많은 세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북한 선교,

0: 또 복음 통일을 위한 선교 사역에 많이 헌신해 왔지요. 북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또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먼저 온 통일시대의 일꾼이 될 우리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해서도 참 다양한 기도와 헌신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기도운동 철야예배 때 간증으로 나눈 탈북민 김소연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꿈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김소연 자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에 2019년도에 입국을 했고요. 현재 정착 5년차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참으로 불쌍하게 살았구나라고 지나치지 말고요. 저런 고난과 저런 고통 뒤에 이런 큰 선물이 있고 이런 큰 아픔들을 치유받을 수 있고 주님을 알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94년도에 함경북도 샛별이라는 곳에서 딸이 귀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김일성이 사망하고 아사자가 속출하는 시기였습니다. 미 공급으로 나라에서 배급이 지연되지 않다 보니까 네, 나라에 의지하던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아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딸이 태어났다고 옆집은 죽어가고 있는데 잔치를 지를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행복은 거기서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은 바람에 헤어지게 됐고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외가 쪽에서 지내다가 10살이 되는 해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북한 땅에 홀로 남겨두고 탈북을 해버렸습니다. 쌀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친척 집에 가서 얹혀 사는 것이 너무나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쌀 한 숟가락이 귀한 시기였고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한 숟가락 먹는 게 미국 놈보다 더 밉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사촌 언니가 제 다리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촌 언니가 저보고 밖으로 나가재요. 그때가 아마 밤 10시쯤 됐습니다. 쭉 데리고 갔는데 철길 끝에 가니까 북한은 또 등이 없습니다. 전기가 안 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두캄캄한 그 밤에 저를 데리고 가서 싸대기를 박는 거예요. 뺨을 치는데 왜 맞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때립니까? 모르니? 또 한 대 맞고. 왜 때립니까? 모르니? 발로 밟아놓고. 어린아이다 보니까 휘둘기며 휘둘리는 채로 그 철길에 부딪히면서 온몸이 멍들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왜 때리냐고 했더니 앞으로 내가 너한테 발로 툭툭 치겠다, 밥 먹을 때. 그때 1초 안에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또 오늘처럼 이렇게 맞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맞지 않으려고 항상 밥 먹을 때 툭툭 치면 바로바로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먹던 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며칠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배가 차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픈 바람에 언니가 때릴 것 뻔히 알면서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오면은 엄마한테 바로 말해야지,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의지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마저 탈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에게는 제 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친척 집에서 얹혀 살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불 떼고 밥하고 가마치 누룽지를 손에다 꾹꾹 주물어서 산에 땔감을 구하러 가는 게 제 하루 일과였습니다. 11살이 되는 해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버리고 갈 만큼의 중국이라는 나라, 우리 아빠 엄마가 얼마나 잘 살길래 나도 한번 가보자 싶어서 첫 탈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만강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잡혀버렸어요. 북한은 2006년도부터 어린 아이들도 감옥에 가게끔 법에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한 8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감옥에서 살아나오려면요, 친척들이 면회를 와서 영양분을 챙겨줘야 됩니다. 정말 북한은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매일 준다는 것은 옥수수 가루 10%도 안 되는 거에다가 물에다 타가지고 소금도 없고요, 야채도 안 들어간 그런 죽을 줍니다. 그거 한 달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11살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성인이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모든 약한 자에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고요. 근데 병기가 막히면 제가 그랬다고 저한테 다 손을 돌립니다. 감옥 안에는 변기를 뚫을 수 있는 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붙어있는 곳이란 건 제 두 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을 주물러서 뚫기 시작했어요. 팔꿈까지 넣으니까 뜰리더라고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나중에는 아예 똥을 뚫는 담당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팔이 썩지 않고 똥독이 타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들과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감옥을 마감을 하고 나오는 날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살아서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감옥 문 밖에 딱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함경북도 샛별이라는 곳은 영하 3, 40도 되는 날씨에 눈이 내려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얼굴에서 십자가가 터지는 듯한, 찢기는 듯한 그런 아픔이 몰려오고요. 너무나도 배고파서 허리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프고 찢기고 아프고 하는데 갈 곳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힘들고 험악한 북한 땅에서 주님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 밖을 나오니까 더 지옥이더라고요. 북한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세뇌 교육을 멈추지 않습니다. 북한 땅에서 독재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뇌 교육이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또래 친구들은 저만 보면 돌팔매를 던졌어요. 나라 배신자, 반역자 주제에 어디서 납작을 쳐들고 다니냐고. 그냥 부모님을 찾아서 중국 땅에 가고자고 했던 그것밖에 없는데 나 또한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삼시세끼 배불리 먹자고 선택한 길인데 내가 왜 이렇게 돌팔매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저희 동네에 늪이 있는데요. 죽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니까 물이 무릎에 차고 배꼽에 차고 목까지 차오르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사랑받았던 기억도 없고 행복했던 기억도 없는데 이렇게 죽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을 거 다시 한번 탈북을 해보자. 중국에 도착하니까 그토록 미워했고 또 보고 싶어했던 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또한 잘 살고 있진 않았더라고요. 임신매매를 당했고 지붕이 뻥뻥 구멍난 그런 집에 팔려갔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얹혀 살기가 너무 눈치가 보여서 13살이 되는 해에

근처에 있는 헤어샵에 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면 되니까 나를 일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13살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생활이 시작됐고요. 이 죄인은 은인들을 만나서 중국인 신분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언제 아팠던가, 언제 내가 굶주림을 겪고 있었던가를 싹다 까먹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그만한 가게를 오픈을 했고요. 한달 동안 한 개도 못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매일 가게 문을 닫고 도박하러 다녔기 때문에. 마작하러 다니고 도박하러 다니고 명품에 빠지고 사치에 빠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마다 내가 지금 무슨 시계를 차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걸어 다녔고요.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누구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시계를 찾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명품을 차고 명품을 입어도 마음속에 공허한 그 마음을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중국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나 가라. 나는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 산을 거쳐서 강을 넘어서 탈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까지 오기까지가. 그랬는데 두달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병원에다 사직서를 내고 비행기 표를 바로 떼서 대한민국 땅에 날라왔습니다. 제가 샀던 명품 두 캐리어를 들고 제주도 공항에 딱 가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국정원으로 연락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도착을 해서 국정원에 딱 들어가니까 못생긴 저희 엄마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가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 연락이 안 되니까 여기에 있지.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엄마가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왔는데 거기서 한국으로 들어온 날짜가 4월 25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날짜가 4월 25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하늘에서 대한민국 땅을 향해서 날아왔습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과 강한 성장세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1년 9개월 만에 연 3%대 기준금리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백악관도 미국을 상징하는 흰 머리 수리가 캐나다 기러기를 제압하는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트남이 올해 상반기 중국과 멕시코 등을 제치고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상품 무역 흑자를 낸 국가로 올라서며 미중 관세 전쟁의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신의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취약한 배수시설로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저지대 주택들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고지대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의 지방발전 정책으로 지방도시에도 현대적인 편의 오락시설이 늘고 있지만 높은 이자 비용 때문에 일부 계층만 혜택을 누리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지난달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61만 명으로 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이들이 서울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액도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일부 학교에 총격범을 찾아 후추제를 발사하고 직접 충돌에 제압할 수 있는 방어 드론이 배치되면서 효과와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약 400톤에 달하는 히로사키성 천수각을 해체하지 않고 옮기기 위해 1,800명이 밧줄로 직접 끌어 이틀 동안 2m 넘게 이

율동시키는 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과 강한 성장세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것으로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선 것은 1년 9개월 만인데요. 금리 인상을 재개한 직후 곧바로 연속 인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긴축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따른 강한 성장세와 물가 불안이 있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 근원 물가 상승률은 2.6%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크게 높였고 내년 전망치도 2.1%에서 2.9%로 상향했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줄어 원화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반면 가계 신용 잔액이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 8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캐나다와의 무역으로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제 캐나다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경 대응인데요. 백악관도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수리가 캐나다를 상징하는 큰 캐나다 기러기를 빙판 위에서 제압하는 사진을 올리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도 문제의 원인은 캐나다에 있다며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유럽과 중국 등으로 대외 관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의 러시아 모스크바 방문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트남이 올해 상반기 중국과 멕시코, 대만 등을 제치고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상품 무역 흑자를 낸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베트남의 상반기 대미 상품 무역 흑자는 1140억 달러, 우리 돈 약 158조 원으로 집계도 했는데요. 미국의 베트남산 상품 수입액도 123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급증했습니다. 베트남 경제 규모가 멕시코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과로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가 글로벌 생산기지 재편을 가속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6월 기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23.2%인 반면 베트남산 제품은 6.5%에 그쳤습니다. 이런 관세 격차에 애플과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생산 비중을 줄이고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으며 중소업체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현지에서는 삼성전자와 인텔, 폭스콘 등 베트남에 생산시설을 둔 대기업들이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먼저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에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압록강 범람으로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린 데다 취약한 배수시설 때문에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24일 하루 동안 신의주에는 379mm의 비가 내렸고 구성에는 408mm가 쏟아지는 등 평안북도 여러 지역에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신의주 수문동에서는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상당수 단층 주택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고지대로 대피했으며 일부 지역에는 임시 대피소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24년 수해 때와 달리 이번에는

피해가 외부에 크게 드러나지 않아 전국적인 복구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집과 살림살이가 며칠째 물에 잠기면서 당장에 먹고 자는 문제뿐 아니라 물이 빠진 뒤 생활터전을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했는데요. 현재 소식 등에 따르면 이런 시설을 한번 이용하려면 적어도 10달러 정도를 쓸 수 있는 경제력이 필요해 일반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돈을 쓰며 시설을 즐기는 반면 누군가는 매일 앞을 지나면서도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한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식당과 즐길 거리가 늘어난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 있는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현실 때문에 대체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방 발전을 강조하며 현대적인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주민들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오히려 계층 간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지난달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61만 명을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8% 늘어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98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60만 명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일본과 대만,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소비도 크게 늘었는데요. 7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조 70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7% 급증했고 지난 4월 이후 넉 달 연속 1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카드 소비액도 6조 6,88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8.7% 늘어 관광객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소비 분야도 쇼핑뿐 아니라 의료와 웰니스, 식음료, 숙박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의료 관광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9%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의료와 미식, 뷰티, 야간 관광 등 고부가 가치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소비를 함께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학교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은 미국에서 총격범을 신속하게 찾아 대응하는 이른바 방어 드론이 일부 학교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방산 드론 업체가 개발한 캠퍼스 가디언 엔젤은 교사가 비상 버튼을 누르거나 전용 앱으로 신호를 보내면 교내 충전소에서 출동해 시속 최대 80km로 이동하며 15초 안에 총격범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유리창을 깨고 잠긴 교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며 총격범을 발견하면 사이렌과 강한 조명으로 주위를 분산시키고 후추 스프레이와 비슷한 자극성 물질인 후추 젤을 발사합니다. 공격이 계속될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시속 약 96km의 속도로 총격범의 몸을 향해 직접 돌진하도록 설계됐는데요. 업체가 제시한 목표는 신고부터 총격범을 무력화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1분 이내로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 플로리다주 3개 학교와 조지아주 5개 학교에 관련 드론이 배치됐으며 콜로라도와 루이지애나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교 보안 산업 규모는 연간 30억에서 4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에서 5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후추 젤이나 드론의 충돌로 학생이 다칠 가능성과 법적 윤리적 문제를 우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격 이후 대응 기술보다 총기 폭력 자체를 예방하는 데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방어 드론의 효과와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아일보는 일본에서 무게가 약 400톤에 달하는 성의 천수각을 시민들이 밧줄로 직접 끌어옮기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2일과 23일 일본 아오모리현 히로사키 공원에서는 약 1,800명이 참여해 히로사키성 천수각을 이틀 동안 모두 2.22m 이동시켰습니다. 히로사키성 천수각은 일본에 현존하는 12개 천수각 가운데 하나이자 도호쿠 지방에 남아있는 유일한 천수각으로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통째로 옮기는 일본의 전통적인 건물 이동 방식인 히키야가 사용됐습니다. 공원 측이 천수각 아래에 미리 레일을 설치한 뒤 참가자들이 약 80명씩 팀을 이뤄 30m 길이의 밧줄을 잡고 천수각을 끌었는데요. 히로사키성은 성벽 보수를 위해 지난 2015년 원래 자리에서 약 78m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으며 보수가 끝나면서 11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달 말까지 모두 약 4,100명이 참여해 천수각을 약 5m

3미터 직접 옮기고 나머지 약 73미터는 기계를 이용해 연내 원래 자리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대규모 보수작업을 마친 뒤 일반 관람은 2033년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전 23도, 서울과 인천 22도, 춘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대전 30도, 서울과 인천, 춘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전라도의 날씨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흐린 날씨와 함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전주 24도, 광주 23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32도, 광주 30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종일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경상남도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부산 25도, 대구 23도, 낮 최고기온은 부산 31도, 대구 30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의 하늘도 흐리면서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 26도로 시작해 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개성 20도, 신의주 18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9도, 평양 27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낍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함흥 21도, 청진 19도, 낮 최고기온 함흥 25도, 청진 23도.

0: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 사이로,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1일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북방의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점 등, 그리고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5432 성도님도 그렇고요. 2207 성도님도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되셨다면서 출석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런 문자들, 청취 소감과 은혜 등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일을 오래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셨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어떤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 응답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며 믿음과 감사,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함께 올려드릴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찬양사역자 방길호 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지리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가장 선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할까요?

0: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소설 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

0: 유명하지요. 일본의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를 7년간 하다가 폐결핵 척추병에 걸려 13년 동안 병원에서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킨슨 병과 여러 종류 피부진화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년에 암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했죠. 평생 동안 질병의 고통이 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고통 중에 이러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고통 때문에 진정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의 문제, The Problem of Sorrow.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영국 여왕 엘리자벳 2세 영정의 조문객들이 16시간을 기다렸다가 잠깐 가서 묵념하고 나가네. 16시간. 참 영국 국민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민족에게 존경을 받았으면은 70년 여왕을 하면서 흐트러지지 않은 영국 국민을 위해서 마음 씀씀이했던 그 여왕이 돌아가시니까 16시간을 기다려서 잠깐 들어가서 묵념하고 나오는 영국 시민들. 이 땅에 태어나서 눈물 안 흘려본 사람 없을 거예요. 울고 또 울어도 시원치 않을 때 있었을 겁니다. 통곡도 해봤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친한 친구가 갔을 때, 식구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참 울어봤겠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향유옥합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안성은 씨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리고 박진희 씨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어서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까지 올려드립니다.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0: 남한정 착 3개월 차 양강더 갑산에선 김현옥입니다.
1: 네,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또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선생님이 고향 북한 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고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고 또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처음에 북한에서 강을 건너실 때 한 서너 명이 같이 건너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중국 땅에 그렇게 같이 도착하셔서 조선종 목사님을 만나기까지는 어떤 시간들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브로커통에서 바로 가게 되면 결혼을 중매하거나 아니면 일을 시키거나 하는데 목사님을 바로 뵙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0: 그렇죠. 와서 말 한마디 모르니까 이제 브로커가 저희들을 다 팔아넘기면서 이제 다 갈라진 거죠. 갈라져서 서식도 없고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는데 팔리우고 또 팔리우고 정녕 그 브로커들이 해주는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은 북향민들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도망을 네. 치기 시작했는데 도망을 치고 해도 사실 사람이 그게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는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1: 신분증도 없는 상황이셨고
0: 그렇죠.
1: 그리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요.
0: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살다가 한 5년, 6년 정도 지났습니다. 6년 정도 지나서 내가 이제는 우리 북한에다가만 돈을 보내면은 내 목숨까지도 다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로 저는 사실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보내서 보낼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분들의 집이 뭐 부자가 돼서 돈을 보내줄 형편도 아니고 정말 어렵거나 거기서도 이제 대상자를 거르지 못할 분들하고 이제 그 강제 결혼이 이제 이행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온 것도 이제 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람하고도 근본 내가 이 일생을 맡기고 살 형편도 못 되고 정말 소망이 없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얻어가도 못하고 정말 밥도 못 먹고 좀 이 북한 분들한테 또 속인 것도 막 이제 속임을 당해가지고 돈을 일전도 못 받고 다 털리고 나온 상태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예, 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일하시기 하셨습니다.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 성가를 들으면서 제가 다 깨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정말 제가 부족한 거 제가 하지 못할 거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진짜 말씀과 찬양으로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1: 그때 들으셨던 복음성가를 우리 지금 북방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한 소절만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아... 그 차, 보험상가를 때 너무 또 오래 전에 저기 하던 것인데, 이제, 나의 하나님, 이 곡조인데, 이제 제가 가사를 좀 죄송합니다.
1: 하나님을 예. 찾고 하나님을 울부짖는 예.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뭔가 너무나 간절할 때 어떻게 예.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0: 맞습니다.
1: 울부짖으면 된다. 정말 그냥 아버지 하나님.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뭔가 그런 찬양을 부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0: 예, 정말 그 정말 눈물로 그냥 일하면서 하루 종일 예 그거 그 보험성가에 꽂혀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1: 그렇게 중국에서 조선종 목사님을 만나시고 또 새벽부터 매일같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통로가 열리고 그럼 중국에서 그렇게 한 10년 정도 머물다가 오신 거죠?
0: 중국에서 한 6년은

0: 그 유리방 가면서 있고 또 유, 네. 6년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온 겁니다. 아.
1: 또 오시기로 결단하시기까지도 중국에서 그렇게 정착하시고 터전을 만드시고 거기서 아무리 이제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상황에서 뭔가 터전을 옮긴다는 것 자체에 대한 결정은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당연하죠.
1: 네, 어떻게 이곳에 오시기까지 결심하셨어요?
0: 아, 그 이제 잠언 16절 9절 말씀에도 있지만 네. 우리 사람이 길을 이제 그 여호와의 그 인도하심이 있지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아, 네. 말씀이 정말 아 저는 이제 기도는 근데 크게 한 거죠. 이제 우리 성현 목사님이 기도를 크게 하라 그래서 항상 기도는 아주 크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분도 없는데도 제가 이제 이 중국 땅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 이제 함께 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선포를 하고 이제 기도도 뭐 이제 아버지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매주 아주 크게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와. 기도를 했지만 제가 한국에 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1: 내가 중국의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예. 선포를 하시면서요.
0: 예, 그래 그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육체가 약하니까 그냥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이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예,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사는데 네. 이제 가정이 이제 회복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가정이 아주 이제 다 얼음장처럼 붙어 있던 게 그게 녹아내리면서 네.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고 화평이 있게 되고 또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저희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1: 네.
0: 이제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왔는데 중국 공안에서 북향민들을 데려가고 막 이제 감옥에 잡히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나간다고 매일 밤에 자지 못하고 지금 그 공안에 가면은 어떻게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그분도 전도가 되고 저도 진짜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나 막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막 갈등으로 살았거든요.
1: 네.
0: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지금 너무 힘들게 하는데 중국 이제 수의중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벗어 못 나는 겁니다. 아. 이제 그렇게 하면 자기네가 보호도 안 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위협을 주고 뭐 이제 회의를 하고 계속 선도장 찍고 교회 나가시고 한 달 동안 지금 다 갇히고 막 이러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막 그러는 조건에서 이제 저도 이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예,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기도회들 보면서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기보다는 정말 저런 교회 강당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 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찬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실제 그 결단을 하기까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린 아들 5살짜리 아들을 버리고 가지도 못하는 거고 데리고 가자니 그 험한 길 그 국경을 넘는 그걸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저는 아무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밤새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찾고 저는 이렇게 작은 일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까지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짜 조금이나마 예 깨닫는 귀중한 시간도 갖게 하시고 올 수 있는 그 이제 수많은 이제 나만의 교회들의 그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와 섬김으로 또 이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 아멘. 정말 막혀있는 듯한 상황과

0: 가운데서 굳어있는 듯한 주변 환경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1: 아멘.
0: 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배했을 때 지금 이곳까지 온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찬란했을지 감히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이곳에 오신 지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우리 량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요. 너무나 귀한 그 이야기, 또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물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께서 남과 북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시고 그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힘껏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 자매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90.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34편 1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탄식과 신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아버지께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그 탄식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시편 34편 1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의인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이게 환절기를 지나고 또 새 계절을 맞을 때마다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뭐 옷장을 정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확인하고 맞습니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대표님께서는 특별히 건강 팁이

0: 나만의 어떤 지키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1: 아, 우선 저도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김일성, 김정일 건강 장수하는 그 연구소에 이제 군무하면서 연구사에 있었잖아요.
0: 네.
1: 그 저도 꽤 그 원리적으로는 지금 오래 살려면 어떻게 좋으냐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이런 걸 상식을 알더라도 실천하려면 어려운 게
0: 네.
1: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약재나 건강 식품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돈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한국은 이게 다 충분한 거예요.
0: 아.
1: 뭘 사고픈 거 찾기만 하면 다 있잖아요.
0: 그쵸.
1: 그리고 일한 것만큼 그 돈 가지고 살려면 뭐 부담 없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 바뀔 때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이 환절기마다 약간 좀 병들이 와요. 왜냐하면 그 절기에 맞게끔 이제 견뎌내다가 환절기 될 때 주의하지 않다 보면
0: 맞아요.
1: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챙겨 먹는 게 한국에 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항상 가방에는 다양한 자기 몸에 맞는 건강식품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이제는 온 지가 이제 꽤 오래됐죠. 10년 다 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와서 한 몇 년 지나서부터는 계속 이제 남들이 먹는 것도 관심을 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먹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오늘 산 오메가3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멀티비타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0: 네.
1: 이제 섭생해서 우리가 일반 음식을 먹을 때 보충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건강기능식품들은 제가 챙겨서 먹는 거죠.
0: 오늘 예고편을 아주 확실히 주셨어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건강식품에 대한 오늘의 내돈내산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지난 주말 오메가3 3개월분에 57,900원이 결제됐습니다. 오메가3 그리고 멀티비타민 다양한 얘기를 앞서 해주시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이 오메가3예요.
1: 네.
0: 근데 북한 주민분들에게도 오메가3라고
1: 네.
0: 하면은 이게 전달이 잘 될까요?
1: 아, 잘 모르죠. 우선 북한 주민들 자체가 건강상식이 부족해요. 한국은 TV 채널이 많은 곳 중에 건강체를 엄청 많다 보니까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0: 네.
1: 분들은 누구나 의사하고 누구나 박사야. 상식이 엄청 많아요.
0: 네.
1: 근데 오메가3 하면 우리가 지금 기름 종류 중에도 보면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0: 네.
1: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지방산 해가지고 보통 이제 몸에 그게 콜레스테롤을 많이 이게 끼다 보니까 혈관이 인차 노화가 되는데
0: 네.
1: 근데 불포화지방산 하면 보통 식물성 지방산 혹은 우리 그 물고기의 오류에 있는 그 물고기 오류에서 나오는 기름들 그것들은 정말 이제 불포화지방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이 생기질 않아요.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표적인 기름산 중에는 리놀렌산, 올레인산, 뭐 리놀산 여러 가지가 많아요.
0: 그러니까 네.
1: 그 통합에서 그런 것들을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에 좋은 기름을 우리가 오메가3 해가지고 통칭해서 이제 말한단 말이죠. 참 이게 한국에서 저는 와서 지금 그걸 떨구지 않고 먹습니다.
0: 이게 어디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아, 제가 지금 이 나이인데도
0: 네.
1: 전번에 이제 그 검진했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가 되는데 근데 나이가 60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을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하나도 없어요.
0: 아.
1: 그러니까 그때 의사분 하시는 말씀이 혈액 건강이 지금 4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다 여기 기인되는 거예요. 건강 음식을 먹을 때
0: 네.
1: 주위에 잘 먹고 이런 좋은 기능성 식품을 먹으면 기름이 엄청나게 이제 그러니까 손 만지면 항상 따끈따끈한 게 이게 혈액이 잘 순환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온 것이 이렇게 복이구나 하는 걸 느끼지 항상.
0: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앞서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가방에 자기에게 맞는
1: 네.
0: 영양제들을 많이 챙기고
1: 그렇죠,
0: 다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저도 비타민 C가 항상 제
1: 그렇죠. 맞습니다.
0: 서랍에 있는데
1: 네.
0: 그리고 유산균
1: 네.
0: 다양하죠.
1: 그렇죠.
0: 근데 이렇게 영양제라는 이 개념 자체도 북한 주민분들에게는 이 자체가 사실 생소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양제와
0: 네.
1: 북한에서 생하는 영양제가 달라요. 북한 영양제는 뭐냐면. 일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영양제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음식은 충분히 먹는데 그 충분히 먹는 음식 속에 혹시 건강에 나쁜 게 있을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0: 그렇죠.
1: 우리 먹는 거는 영양제보다도

0: 건강을 향상시키는 그런 건강 기능성 식품이고, 북한은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음식에 섭취할 이런 일반 보통의 영양제 하면 지방, 탄수화물, 단백이란 말이죠. 이것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이 혼합되는 뭐 콩가루라든가,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이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거 영양제 가루 이런 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건강 기능성과 관련된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오직 그저 평시 잘 못 먹으니까 네. 먹는 것 대신에 보충제로 지금 주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나요.
1: 그 북한 주민분들은 뭔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돼. 그렇죠. 필수 영양 성분들을 영양제라고 얘기하고.
0: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다르죠.
1: 저희는 보조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0: 건강기능식품에 속하는 거죠. 우리는.
1: 아.
0: 많이 차이 나죠. 근데 이 자체는 비타민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가 미량원소, 이제 필수 미량원소 이런 것들은
1: 네.
0: 일반 식품 많이 좋은 거 먹더라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게 우리가 아이오니드가 있고 각종 여러 이제 불소가 들어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영양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북한에서 말한 거하고 완전 차이가 나죠.
1: 그러면은 여기서 대표님이 처음 정착해서 살았을 때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럼 이 돈이 좀 제 생각에는 저였으면은 돈이 되게 아까웠을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또 한쪽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북한에서부터 공부해서 알잖아요. 생물학 네. 분야고. 그래서 제가 와서 여기서 또 건강기능사 자격을 또 땄어요. 건강, 그 건강관리사 또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따면서 공부를 더 했어요. 한국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건강기능 관련된 게 북한하고 어떻게 지금 차이나게 네. 교육을 주는지도 알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차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분들이 왜 40대부터는 그렇게 몸에 꼬박꼬박 좋은 것들 챙기냐 하는 걸 생각해 봤는데 사실 그거잖아요. 혈관 자체가 사람의 노화에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을 관리하는데 엄청 이제 사람들 많이 관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오메가3 같은 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1: 그,
0: 예, 건강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그때부터 야 이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사먹어야 될 거 맞구나 하는 거 생각했죠.
1: 근데 이것도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이 들으시면 사실 생소한 개념이라서
0: 그렇죠.
1: 가격 측면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비싼 거 아닐까? 비싸지 않을까?
0: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산 것도 마찬가지인 게
1: 네.
0: 오메가3를 그 파는 거 있잖아요. 난 분기 한 번씩 사요. 근데 분기 한 번씩 사는데 3개월분 사잖아요. 그러면 한 통에 30알이면 한 달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석 달분을 샀어요. 그러다 보면 5만 7천 원 정도면 한 달분이 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만 원이면 그래야 극상에서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많아야 두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일하면 우리가 벌 수 있는 돈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한 시간이 돼서 한 달 동안에 내 혈관을 좋게 하는 약을 먹는다 할 때는 아무로 부담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 북한에서 이 약을 한 달 동안 것을 판다고 하면 한 달 월급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대비로 태어나면 내가 한국에서 사는 한 시간이 북한 주민 한 달 동안 사는 것보다 나는 더 가치 있게 사는구나. 이렇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죠.
1: 근데 저희가 항상 뭐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0: 네.
1: 이게 아유 어떻게 그래. 이게 뭐 일을 하기까지 그 자리를 얻기까지 그 한 시간을 일하기까지 채워지는 조건이 많겠지라고 생각하실 그렇죠.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2027년부터는 한 시간에 최소 1,700원으로
0: 그렇지, 또 올랐죠. 그러니까.
1: 올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1,700원 한 시간을 일했을 때 1,700원을 주지 않으면 그 업장이 그 매장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그렇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내가 어디든 지원을 해도 사실은 지금은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으로
0: 네.
1: 몇 시간 일하겠습니다라는 걸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두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일했을 때
0: 그렇죠.
1: 나의 한 달에 오메가3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대단하죠. 그게 사실 보면. 그러니까 부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부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1: 네.
0: 내 돈에 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
1: 그래서 오늘도 이 내 돈에 산을 또 준비해 주시면서 특별히 건강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주시면서 네.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0: 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4장의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1: 아멘.
0: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1: 네.
0: 말하면

0: 성경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혼에 우리가 생명을 부어주는 예,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육체적으로서는 영양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그 가르침을 우리가 더 깨닫으면 자기의 몸과 관리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지혜가 생기고요. 참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 속에 항상 진리가 있는 이유가 이 말씀만 우리가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1: 네.
0: 그 양식이 그대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 가치보다 더 정말 활력이 있는 그런 영양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 저희가 오메가3 뭐 건강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그보다 정말 비할 바 없는 건강 식품이 말씀이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렇게 몸이 더 건강해지는 주님의 은혜까지 구하면서 북녘에 있는 주민 여러분, 지금 저희가 당장 오메가3를 보내드릴 순 없지만 그보다 더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 돈 내 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시간 내게 주실

것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김권능 목사님의 메시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고난과 위험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과 나쁜 사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을 막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상, 그러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는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한번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십자가 보혈 앞에 구원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잠시 잠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며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북녘의 동포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8월 3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전재기 대체로 흐리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0에서 24도로 낮 최고기온은 26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평안도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함경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에서 22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8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해북부의 하늘에도 여전히 구름이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가 0.5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북부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축복의 하루로 시작하고 계시지요. 말씀 통해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을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

나아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0: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5장 2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회입니다.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요. 선진국의 특징이 노인층이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출생하는 아이들은 줄어들지만 장수하는 여건이 잘 마련돼서 노년층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건강에도 자신이 없어집니다. 유년기에서 성년기로 또 장년기, 노년기를 맞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법칙 중 하나가 바로 준비에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자신의 인생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노년기에 특권이 있더군요. 바로 복을 빌어주는 역할인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육신 저울은 연약하지만 이때 복을 선포하죠.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또 야곱이 자녀들에게,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복을 빌어주었지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인생의 폭넓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빌어주는 복의 뜻, 매우 크고도 넓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매분 매초마다 호흡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의 삶에 개입하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1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1분이 모여 나의 하루가 됩니다. 그 하루가 모여 나의 인생이 되니 이 1분도 온전히 나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1분 1분에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소서. 휴식 시간이든 일하는 시간이든 대화하는 시간이든 그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나의 시간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내 시간만 챙기고 남의 시간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약속을 잘 지키게 하시고 나를 위해 남을 이용하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당신 안에 머무는 것, 그것만이 내가 찾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피하지도 않겠습니다. 소음과 복잡한 것을 싫어하지도 않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이신 침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이들을 위해서, 분심으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는 침묵으로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아직 찾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 모두를 당신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당신께 간곡히 청하는 것은 당신 안에 머물고 싶은 것뿐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죠. 생각과 이상의 한계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매혹적으로 들리지만 결과는 파멸일 뿐입니다. 우리는요, 위대해지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선한 열매교회 남이루 목사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보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듣는지 점검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거룩함이 쌓이면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 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 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 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 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날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나누다 뭉클한 찬양이 있었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라는 제목의 찬양의 가사를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리. 교회가 품고 사랑할 때 주님은 함께 하시리. 교회는 모든 것, 교회는 전부라. 주님의 집이요 주님의 몸이라. 주님을 닮아서 세상의 빛 되길 주께 기도합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말하잖아요. 교회인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참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기도하며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안녕하세요. 8월 31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인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하는데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교회입니다. 교회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교회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FM 98.1 장원 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교회입니다. 교회 두 글자 남겨주시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날마다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오늘을 향한 뜻을 묻게 하소서.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떡을 달라 하고 돈을 달라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 자체를 주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 형편을 살피시고 어려움을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을 성령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마음이 온통 성령님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허접한 것을 구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것을 구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교회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교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교회인 우리가 구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크고 위대한 것임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교회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교회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교회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기도문 받으실 단어 교회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를 본문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야심이 아닌 우리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비전을 위해 쓰임받는 멋진 인생

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여기 보면 심플하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들리셨던 곳이 있는데 그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의 그 경험이 좋지 않았어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셨다고 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더니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아는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감당하지 못했고 온갖 비난을, 독설을 다 퍼부었고 심지어는 난폭하게 주님을 린치했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나쁜 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섬기러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척당하고 쫓겨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고 속도 상하고 깊은 자기 연민에 빠졌겠습니까? 자포자기하며 저 같으면 사역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렇게 힘들게 당하셨는데도 바로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아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상처를 안 받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도 상처받으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배신과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주님 다 느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들의 이 반응에 너무나 놀라고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예수님은 상처를 붙들고 묵상하지 않았어. 우리는 말씀은 묵상을 잘 안 하면서 상처는 묵상을 잘해요. 귀하게 붙들고 곱씹습니다. 확대 해석합니다. 내게 상처 준 그 인간은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하면서 그 시나리오를 몇 번씩 머리로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살면 마음의 쓴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되죠.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로 상처를 빨리 씻어내시고 다시 새로운 미래로 전진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한쪽에서 거절당했다고 해서 주저앉아 좌절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가 또 열리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예수님도 못하셨던 일이에요. 흠없고 거룩하신 예수님도 배척당하는 나사렛이 있었다면 우리 인생에서 나사렛이 없겠습니까? 오해하고 핍박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사랑받겠다 그 마음도 내려놓아야 돼요. 사람들의 반응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하루하루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한다고 해서 너무 교만해질 것도 없고요.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오해한다고 해서 또 너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항상 보면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거절한 나사렛이 있다면 반드시 나를 환영하는 가버나움이 열릴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곳이 더 큰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호수 연안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의 수공업 중심지입니다. 주요 도로들이 그 경계를 따라 지나가고 항상 여행하는 상인들과 고기 잡는 어부들로 북적거리는 전략적인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오는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나사렛을 떠나서 온 가버나움이 더 큰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어떤 지역에,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 집중적으로 기적을 많이 행하셔서 그 공간 자체가 기적의 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버나움이 그런 곳이에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딱 거기 그렇게 팻말을 꽂아놨어요. The town of Jesus. 예수님의 타운이다. 예수님의 기적이 가득했던 곳이다. The town of miracle. 그렇게 가버나움을 선포했어요. 저는 우리 가든5가 우리로 인해서 기적의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한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가장 먼저 하는 일을 지켜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루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기도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느 마을에든지 가시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주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적의 말씀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열매일 뿐입니다. 22절 읽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말고도 말씀 가르치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서기관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달랐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일심동체라는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늘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늘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늘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하늘과 땅의 능력이 그대로 담겨 나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에는 영적인 무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회당에서 주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은 정말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일어나서 귀신 들려가지고 소리를 지른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설교자로서 충격받은 건 두 가지죠. 아, 교회 안에 와서 멀쩡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교회 왔을까? 보니까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당했다기보다는 이 사람한테도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그리움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앉아있는 도중에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의 실체를 팍 터뜨린 거지. 오늘도 보면 귀신의 영향으로 항상 공격적이고 분노가 많은 사람, 짜증이 많은 사람, 우울증이 심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드러나고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요.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34절에 보면 보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때는 언제 귀신들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실 때도 드러난 거죠. 자,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때는 귀신들도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와 병을 치유하실 때는 귀신이 드러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귀신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인도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귀신들이 생 난리 블루스를 춥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빛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발악을 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막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과 또 이단들도 많고 그런 악한 세력들이 침투해 들어오는데 하나하나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가득하다면 이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사도행전적인 교회에서는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래서

보니까 설교하고 사역하는 거,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게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는 도중에 막 귀신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영적인 공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마귀가 드러난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드러났으니까 이제 쫓겨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영적 공격만 없으면 주의 일을 할 만한데 말이죠. 그건 마치 군인이 적의 공격만 없으면 군인 할 만한데 말이죠 라는 거 똑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게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장악한 땅은 그런 어둠의 기운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절망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물러갈 때 곱게 물러가지 않고 비명을 지르면서 물러가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옵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영적인 저항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셨듯이 내쫓으면 돼요.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위로하거나 힐링하거나 상담하거나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귀신과 상담해 주지 마세요. 뭐 대화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결연을 하게 내쫓으면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24절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어떻게 보면 귀신이 영적으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똑똑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기 전에 먼저 그의 입을 막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Be quiet.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귀신의 말을 싫어하세요. 귀신의 언어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34절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귀신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귀신이 자꾸 말하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귀신의 언어가 너무 많아요. 귀신의 언어는 폭력의 언어요, 불평의 언어요, 더러운 언어요, 남을 비판하는 언어요, 짜증내는 그런 말들인데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먼저 주님께서 입을 막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말로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지금도 광야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을 40년이나 헤매게 된 것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언어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말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위기에 있다면 지금 귀신의 언어가 너무 많았을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공격하는 그런 언어가 너무 많으면 그 입을 닫고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의 언어가 가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귀신의 말을 막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의 언어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정확하게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든 마귀를 멸하시겠다는 이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마귀를 무너뜨리겠다는 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 자기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비명을 지른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의 자녀들은 주님이시다 이제 살았구나, 귀신들은 주님이시다 이제 죽었구나 이거거든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 질렀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공포심일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귀신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분노 조절 장애도 자기를 분노로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둠의 영역에서 자유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들어가신 첫 번째 집, 29절, 30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예수님께서 항상 첫 번째 하시는 일, 첫 번째 들리는 곳,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첫 번째로 들어가신 집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다. 거기에는 열병으로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지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치유사역의 대상자는 바로 베드로의 장모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는 그 날은 하나님의 캘린더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 만남이 끈이 돼가지고 사이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이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집으로 가시게 된 것은 누군가가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 여자가 아프다는 얘기를 예수님에게 들려드린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시몬 베드로의 친구잖아요. 베드로는 차마 얘기를 못하고 이 두 친구가 예수님께 이 사람을 연결시켜드린 거죠. 이것이 베드로의 장모의 복입니다. 죽어가는 그녀를 위해서 예수님과 브릿지를 놓아드리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돼요. 전도한다는 것은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그분에게 데려가는 거죠. 내 인간적인 위로와 도움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게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데려갈 수는 없지만 영으로 데려갈 수는 있는데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신앙 경력이 조금 오래된 분들이라면 중보기도 리스트가 길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특별한 문제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집에 신방 가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드리는 자리죠. 교회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많이 만났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중과부족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를 중보기도로 올려드리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31절 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주님이 입장하시니까 문제가 퇴장하죠. 열병이 떠났다고 했어. 오늘 본문은 단순히 주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 병이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는 의사인데도 치료했다고 하지 않고 꾸짖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병은 우리가 아는 단순한 감기 몸살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의학이 기술이 별로 낙후되었던 그 당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치명적인 유행성 열병이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알았습니다. 이 열병을 이렇게 쉽게 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료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전능자의 권위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중에 육체가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에게 병이 떠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서서히 낫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나았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병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가니까 너무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난제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서는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환난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분이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복잡하고 힘든 문제를 순식간에 치유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너의 삶에 일어날 것이다. 그 우리 CCM 가사 같은 역사가
오늘 누군가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0: 그리고 그 여인은 일어나자마자 이제 몸이 괜찮아졌으니까 백화점 쇼핑 간 게 아닙니다. 그는 저희에게 수종 들었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가버나움의 첫 번째 기적의 수혜자였다는 것을 마가복음,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쓰여진 마가복음에 기록되었어요. 베드로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장모님도 베드로가 자기 사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겠죠. 여러분의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나면서 가버나움 일대 수많은 병자들이 그냥 주님께 달려오기 시작했는데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32절 33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한마디로 인산 인해를 이루었다는 뜻인데 이때가 거의 이제 초저녁이었거든요. 해질 무렵이었는데 우리 같으면 주 52시간 시스템으로 보면 퇴근해야 됩니다. 내일 오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된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했어요. 주님은 퇴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결코 그들에게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셔서 한 사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손으로 얹고 안수해서 고치셨다고 했어요. 그냥 집단으로 기도해서 고쳐도 되는데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의 아픔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만져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도 늘 한 명 한 명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처럼 끌어안고 고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치실 수 있는 그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그렇게 기름 붓듯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성경 속의 주님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기만 한다면, 주님을 주님 되게 한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 공간이 우리의 가버나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이 공간이 기적의 존이 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기대하고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거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병이 낫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예수님의 손에서 오늘 응답을 받는다. 얼마나 기적이겠어요. 오늘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것이 어떤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든 그것이 결혼 문제이건 아기를 갖는 문제이건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건 다 망하게 생긴 사업의 문제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 속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동부교회 박민 목사님입니다.
1: 전지 전능하시며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심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시며 천하 만민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하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는요, 교회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교회라고 남겨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부 이 시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단어 교회입니다. 교회 두 글자 남겨주셔서 기도문 다 받으시고요. 출석 선물은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출석 단어 교회 두 글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교회가 기도할 때라는 찬양의 가사를 시작하면서 나눴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고 교회가 품고 사랑할 때 주님은 함께 하신다. 교회는 모든 것, 교회

내겐 전부라 주님의 집이요 주님의 몸이라 주님을 닮아서 세상의 빛 되길 주께 기도합니다 라는 가사였거든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또 누군가를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와, 귀한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요. 이런 겁니다. 샵 0981번으로 교회라고 남겨주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0: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교회입니다. 교회 두 글자 샵091번으로 보내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고요. 기도문 받으시고 또 기도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6671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지켜주소서. 악한 세력과 가치관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소서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겠죠. 2080님 8월 말 새벽기도 다녀오면서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4960님께서도 새벽기도 기간이어서 매일 일찍 만나겠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4203님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아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니 참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딸, 큰딸 집에 가서 보람된 시간 잘 보내고 왔다는 5615님의 사연도 도착을 했고요. 9729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교회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어갑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종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비비언 고닉의 사나운 애착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나운 애착에서 다정한 애착으로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엄마로 뒤덮여 있었다. 엄마는 어디에나 있다. 내 위아래에 있고 내 바깥에 있고 나를 뒤집어 봐도 있다. 엄마의 영향력은 마치 피부조직의 막처럼 내 콧구멍에, 내 눈꺼풀에, 내 입술에 들러붙어 있다. 숨을 쉴 때마다 엄마를 내 안에 들였다. 나는 엄마라는 마취제를 들이마시고 취했고 풍요로우면서도 밀실처럼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엄마의 존재감, 엄마라는 실체, 숨통을 들어쉬는 고통받은 여성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사나운 애착은 한 딸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덮고 있는 엄마를 소름 돋칠 만큼 솔직하게 바라보는 회고록입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숨이 막히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멀리 달아나더라도 다시 엄마 곁을 걷고 있습니다. 미워서 사나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워서 사납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너무 엉켜 있어 아픕니다. 그래서 제목이 애착이 아니라 사나운 애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딸은 엄마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숨막히게 했던 엄마 역시 평생 숨막히게 살아온 한 여자였음을 발견합니다. 엄마에게도 꿈이 있었고 자기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은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겨우 46의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30년을 남편 잃은 슬픔으로만 살았습니다. 슬픔이 어머니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훗날 다 자란 딸이 왜 그렇게만 사셨느냐고 대들자 어머니는 자신에게 허락된 것이 그 사랑 하나뿐이었다고 대답합니다. 가진 것이 사랑 하나뿐이었던 사람의 사랑은 사나워질 수 있습니다. 그 사나운 사랑 앞에서 딸은 도망칠 곳이 없었고 그래서 나는 엄마로 뒤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닉은 말년에 이르러 자신과 엄마 사이에 드디어 어느 정도의 거리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고 서로 찌르고 싸우다가도 문득 함께 웃습니다. 그 공간이 딸에게 기쁨을 줍니다. 좋은 사랑은 질식시키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애착이 다정한 애착이 되려면 사랑 사이에 작은 틈

하나가 필요합니다. 숨 쉴 틈, 상대가 자기일 수 있는 틈, 그리고 그 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9편 5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곤익은 나는 엄마로 뒤덮여 있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질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삼키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듭니다. 13살에 아버지를 잃은 딸과 46세 남편을 잃고 30년을 남편 잃은 여자로만 살아온 어머니의 이야기. 가진 것이 사랑 하나뿐이었기에 사나워진 사랑. 그 사랑 앞에서 도망칠 곳이 없었던 딸.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던 손을 조금 풀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숨막히던 사랑에 바람이 들고 사나운 애착도 다정한 애착이 될 것입니다. 엄마로 뒤덮여 산 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이면 엄마를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사나운 애착에서 다정한 애착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 내용 다시 듣고 또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은 인문학 이렇게 세 글자를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가운데 가진 것이 사랑 하나뿐이었던 사람의 사랑은 사나워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문장이 뭔가 뭔지를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마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는 이런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런 사랑이 나쁘다는 것보다도 그 사랑의 약간의 틈, 그래서 그 틈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더욱 엄마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많이 싸우거든요. 저도요. 엄마의 사랑이 부담스러워서. 하지만 그것이 부담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용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내용 다시 보고 듣길 원하시는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308님께서 어제 주일 예배 때 3년 동안 결석한 성도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주님은 더 기뻐하셨겠죠? 늘 보내주신 기도문을 보내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 전해주셨고요. 1457님,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영혼의 안식처, 언제나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주는 우리의 교회의 대금교회라고 자랑을 해주셨네요. 무슨 내용인지 기대하면서 읽었는데요. 대금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인문학 이렇게 세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 내용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틈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틈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면서 계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언제든 주님께서 들어올 틈을 만들어드리면 또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인문학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오늘 내용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출석 단어는 교회입니다. 교회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전해지나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시편 이것을 기억하여라.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기뻐 노래하게 하셨다. 친히 택하신 백성이 심장이 터지도록 노래하며 행진했다. 그들이 들어간 땅을 선물로 주시고 민족들의 부를 그들이 거머쥐게 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이 행하고 직접 주신 그분의 법도를 따르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 누가 다 옮길 수 있으랴. 옳은 일을 행하는 그대는 복된 남자, 정의가 몸에 밴 그대는 복된 여자.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기뻐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 나도 구원해 주소서. 주께서 택하신 이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나도 주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이들의 찬양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조상들처럼 우리도 많은 죄를 지었고 빗나갔으며 많은 이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에 주님의 이적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잊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키 높으신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홍해를 건너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셨다. 홍해를 꾸짖어 물이 그 자리에서 마르게 하시니 그들이 바다를 거침없이 행진했다. 아무도 발이 젖지 않았다. 주께서 고된 노예 사리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원수의 소나귀에서 그들을 풀어주셨다. 물이 그들을 뒤쫓던 압제자들을 휩쓸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믿고 찬양의 노래를 크게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금세 모든 것을 잊었고 주께서 할 일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사막에서 자기 만족을 얻는 데만 마음쓰고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주님을 노엽게 했다. 주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 또한 무기력하게 하셨다. 진영에서 몇 사람이 모세를 시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아론까지 시기하던 어느 날 땅이 입을 벌려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 일당을 묻어버렸다. 또 거기서 불이 타올라 그 반역자 무리를 모두 살라버렸다. 그들은 호렙에서 금속으로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그 상에 경배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싸구려 조각품, 풀이나 뜯는 황소상과 바꿔버렸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집트에서 모든 일을 역전시키신 분, 함의 땅에서 연출하신 그분의 수많은 기적들, 홍해에서 펼치신 멋진 역사를.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으셨다. 친히 택하신 모세만 아니었다면 그리하셨으리라. 그러나 모세가 몸을 던져 하나님의 진노를 돌리고 그들의 전멸을 막았다. 그들은 복받은 그 땅을 계속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자신들의 생활 수준에 대해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크게 노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들을 사막에서 거꾸러지게 하고 그들의 자손을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하며 온 땅 사방으로 쫓겨다니게 하시겠다고.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105편 43절에서 106편 27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10절, 11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시간에는 부활의 권능 이런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영육간의 존재입니다. 육신은 한시적인 삶이지만 영은 영원합니다. 영생과 영멸 둘 중 하나입니다. 영생은 천국이요, 영멸은 누가복음 16장에 어느 부자처럼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음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음부는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의 이야기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이는 미래 완성형입니다. 하나님에겐 시간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시간 속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지만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시간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미 되어진 일이고 또한

될 일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이미 역사의 최종 마침이 되시는 예수께서 승리로 설계되어 있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젠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 삼그고 손할례당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탐욕스러운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당신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보면 개는 토한 것을 먹습니다. 즉 회개는 습관처럼 하는데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곤 합니다. 이들은 종교의 형식만 붙들고 경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나는 일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등등합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 십자가의 핵심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거기서 죽으셨습니까? 모든 지식의 정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봉사란 예배요. 예배는 성령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모든 예배에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처럼 예배는 내가 죽을 저 자리에 제물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조차도 자기의 한 의로 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나는 예배드렸다는 것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예배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선명하게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한 것입니다.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와의 관계 깊어집니다. 무엇을요? 부활의 권능을. 당신은 세 가지 권능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철권이요. 그리스는 헬레니즘, 곧 지식, 숭상주의요. 유대인은 종교입니다. 헬라와 로마와 유대는 그런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고 권력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나의 권능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한 것입니다. 부활? 이 부활이란 장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매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부활이란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한 일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이란 곧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는 힘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과 명예와 같은 더 좋은 학벌입니다. 그것으로 권력을 얻을 수 있기에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옥문이 열린 것이 그 부활의 권능이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할 때도 그를 다시 일으킨 것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곧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는 힘은 돈도 세상의 지식도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생명의 부활은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나 이후 천국에서 어떤 부활을 할 것인가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부활, 이 부활의 영광 중에 어느 것

0: 것이 되어야 할 거예요. 누구나 해 부활의 영광을 바라지만 그것은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란 넘어져도 누웠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기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무엇을 해도 그로부터 오는 희열이 있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부활의 권능이 옵니까?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맡은 역할 감당하는 자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그런 이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순종과 결단으로 이 권능이 우리 모두의 몫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9-8650 지역번호 055-289-8650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선한 열매교회 남이루 목사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보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듣는지 점검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거룩함이 쌓이면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창원세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은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창원극동방송의 30년을 돌아봤을 때 감사했던 일들이 있으실까요?
1: 첫째 좀 감사한 거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없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와서 또 정말 구원받고 또 중직자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곳곳에서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복음방송이라는 것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는 집사람이 여기에서 와 있던 자원봉사든 어쨌든 섬기면서 굉장히 좀 여러모로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또 뭐 나이도 있고 하지만은 할 수 없어서 그렇기는 해도 또 감사한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내가 처음 와서 지금 이제 22년째인데 처음 왔을 때 교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정말 방송국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갚아야 될 빚이 방송국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억입니다.
2: 앞으로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제가 볼 때는 큰 축 가운데 하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한테 극동방송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큰 역할들을

0: 했었는데 그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지만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의 북한을 향한 관심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본질을 계속 갖고 가면은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극동방송은 특별히 자원극동방송은 처음에 우리는 이제 2세대지만은 우리 앞에 전 세대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이 커버했던 영역이 부산도 또 경상남도 전체도 뭐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에도 생기고 또 진주에도 또 생기고 또 다른 방송국들이 또 역할들을 이쪽으로도 옮겨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러나 우리 전국동방송국을 사랑하는 많은 전파 선교사들이 있고 또 교회들과 목사님들 또 많은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들만 잘하면은 힘을 다해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1: 이곳 경남 땅의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특별히 뭐 중보기도를 한다든지 마마기도회를 한다든지 너무너무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방송국을 섬겨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전파 선교사로 많이들 수고하고 계신데 더 많은 사랑을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극동 방송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송국 화이팅!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 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말씀 부흥회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안광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1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성산 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를 본문으로 나팔절과 속죄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이 나팔절은 일곱째 달 첫날 나팔을 울립니다. 붕 하고 나팔을 울리면 백성들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이 지나면 이제 속죄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속죄일 때에는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속죄의 피, 대속의 피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과 또 속죄일은 따로 떨어져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절기를 살피면서 제가 서로 연관이 되는 거 묶었죠. 대표적으로 유월절 절기와 무교절은 묶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기들은 각각 설명했어요. 오늘 이 나팔절과 속죄일도 사실은 두 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해야 하나님이 나팔절 절기와 속죄일을 주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팔절. 하나님은 나팔로 죄에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직면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서들을 이 절기와 속죄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따라가면서 속죄일과 또 나팔절의 절기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이 울리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을 보면 일곱째 달 곧 그날 첫 달에는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라. 이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성회라 말씀합니다. 나팔절은 말 그대로 나팔을 불며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일곱째 달 첫날이지만 훗날 유대인들은 이 날을 로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 곧 새해의 시작으로 지켰습니다. 우리로 치면 새해 1월 1일, 신년으로 지킨 거죠. 그리고 열흘이 지나면 이제 속죄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속죄일 기간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자, 첫날, 나팔절. 첫날에는 나팔이 뿡 하고 울리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잠들어 있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죄를 보게 하신 후에 피로 씻으시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달력의 절기가 새로 바뀌고 새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나팔절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 삶의 방향이 바뀐다. 여기에도 주안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이 부는 나팔을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 주로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었습니다. 후대 유대 전통에서는 이 순양의 뿔을 창세기 22장과 연결시켜서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리고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순양이 대신 죽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팔이 울릴 때 그들을 대신해서 죽은 순양, 그들을 대신해 죽은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했습니다. 고로 이제 나팔절, 새해가 시작되는 새해, 새로운 시작은 사실 우리는 올해 내가 잘 살아봐야지, 올해는 좀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결심하잖아요. 새로운 시작은 잘해보겠다는 내 결심보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은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는 데서 시작된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후대 유대인 전통에서 쇼파르는 장차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이 강하거든요.

거든요. 우리의 구원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걸 바라보는. 그래서 메시아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소리로 쇼파르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살폈지만 레위기에 있는 직접적인 뜻은 아닙니다. 이제 레위기에 있는 근본적인 이 정신, 이 사상을 가지고 후대 유대인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그런 기대감을 담았던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을 보면 나팔은요, 백성들을 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여라 할 때 나팔을 뿡 하고 붑니다. 출발할 때 붑니다. 전쟁과 절기를 알릴 때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이 울리면 흩어졌던 백성들이 모입니다. 가던 길을 멈춰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다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나팔절, 이날에는 아무 일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하지 말라 하는 의미는 단순히 지금 하고 있는 working, 이 일을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치열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막 열심히로만 살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몸이 고장이 나고 나이가 들어서 뒤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노? 자식들은 아버지 지금까지 뭐 잘하신 것 같은데 가정을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어머니는 뭐 하셨습니까?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결국 속도는 시속 100km, 200km 내에서 달렸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을 뿡 불면서 멈춰라 하신 건 뭐냐? 일을 그만두어라 하신 이유는 뭐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 방향을 잘 살피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팔절은 오늘 본문의 기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기념할 날입니다. 성경의 이 기념, 기억이라고 하는 말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을 바꾸는 것이 기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기억해야 됩니까? 기억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은혜를 잊고 불평하게 되죠. 살려달라 할 때는 언제고 살려놓고 나니까 내보따리 내놓으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잊으면 삶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는 극단의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스도, 원기야, 스도. 그리고는 하나님 왜요? 왜 세웁니까? 지금 달려가기 바쁜데. 불러 세우시고는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지를 기억해라. 원기야, 너는 누구의 백성인지, 네가 왜 이 땅에 있는지를 그걸 기억해. 그리고 네가 손에 들고 지금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네 손에 들려진 거, 네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한번 봐. 그래서 멈춤은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잠들어 있는 우리 믿음을 향해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멈춰라, 나팔을 부는데 여러분, 반대쪽에서도 나팔을 붑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매일 나팔을 불어요. 세상의 나팔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남보다 앞서야 돼. 잘 되려면 남을 이겨야 돼.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어. 안전 자산이야. 먼저 사과하는 건 지는 일이야. 저 사람이 너한테 무릎 꿇을 때까지는 절대 용서해 주지 마.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외쳐대는, 떠들어대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워놓고 돌아봐라, 기억해라,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귀로만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소리를 듣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결국 사랑한다면 마음으로 마음이 사랑하는 것의 소리를 가장 크게 듣는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26절에서 32절입니다. 속죄의 일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내 힘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변명하지 않죠.
내 힘, 내 노력, 내

고집으로 살았던 거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절날 쇼파르, 이 나팔 소리가 잠든 영혼을 깨웠다면 이제 열흘째 되는 속죄일에는 깨어난 영혼들이, 깨어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막 자학하라, 학대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째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연약한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죄 앞에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통회하라는 겁니다.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죄 앞에 엎드렸던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울면서 통회했던 것처럼. 그리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해놓고 뭐합니까? 거짓말하죠. 변명하죠. 핑계대죠.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탓하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저 잘못했습니다. 이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팔이 죄에 묻혀있던, 죄에 잠들었던 우리 영혼을 깨운다면 속죄일은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자각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너는 이런 죄인이야, 정죄하려고요? 아닙니다.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은혜를 붙들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죄를 보게 하신다, 죄를 깨닫게 하신다, 죄가 들켜진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들키지 않는다, 뻔한 거짓말로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건 정죄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돌이키려고, 회복하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그래서 회개는 자신을 미워함으로 막 자학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변명, 핑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가는 거, 하나님한테 그냥 안기는 거,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회개가 얕아지지 않습니까? 100년 전 평양에 대붕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친구를 속이고 아내에게 손찌검하고 한 그 죄까지도 철저하게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한국 교회에 붕을 일으켰는데, 오늘 우리는 사람을 죽여놓고도,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놓고도 전혀 양심의 그리낌이 없는 그런 시대. 이제는 우리가 그런 뉴스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국민들도 별 반응이 없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회개가 얕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정말로 크고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만약 십자가의 감동이 전혀 없다면 오늘 이 시대 사람들과 동일한 시선과 생각으로 죄를 무게감 있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바쁜 일주일 중에 우리를 불러 세워서 오늘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영혼을 깨우는 말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속죄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반복되죠. 백성이 멈춘 것 같아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닙니다. 백성들이 지금 일을 멈추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지금 백성들은 밖에서 멈춰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는 중보자입니다. 이 중보자 되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요. 이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중보자 대제사장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자신이 직접

직접 제물이 돼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상하게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더 많이 고생한다고 내 죄값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와 하나님이 정하신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사와 절기와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자, 백성들이 멈추는 시간에 대제사장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죄일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죠. 그래서 만회하려고 합니다. 더 봉사하고, 더 헌금하고, 더 착하게 살려고. 그래서 과거를 덮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도 좋지만, 가상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속죄는 내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방법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왜? 일이 많아서? 아니요. 자신을 증명하려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쳐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본시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겁니다.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싶고,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열심히 내 노력으로 사는데 실패하면 스스로를 용납 못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때로는요, 자기 채점표를 스스로 내놓습니다. 하나님, 내 채점표 보니까 나는 나름 10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내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또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채점표, 내 성적표를 보고 죄를 지워주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련해두신 대속의 방법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거짓말을 했다면 진실을 말하십시오. 남에게 상처를 줬다면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빼앗은 것이 있다면 돌려주십시오. 우리 지난 칠칠절, 오순절, 밭 모퉁이를 남겨두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후회만 하지 마십시오. 후회하면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우리의 걸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유다를 보세요. 유다는 후회만 했습니다. 결국 절망만 하고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통곡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죄에 잠들었던 우리 영혼을 깨워주신다면 이 속죄일을 통해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속죄일은 모든 제사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팔이 백성들을 깨웠다면 속죄일은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 23장은 속죄일의 날짜, 그리고 이 속죄일에 백성들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16장도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 16장 안에는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제사장의 허리에는 큰 밧줄을 둘러요. 그리고 발에는 방울을 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이 자기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죄를 대충대충,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제물 바치고 막 예배를 적당한 선에서 드린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를 돌아보고 정결규례대로 제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준비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죄가 드러나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드러나고 죄는 심판받습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갔던 제사장이 움직이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과 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되면 내가 돌이켜 너를 쳐서 죽인다. 그래서 눈을 가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웅장한 임재와 그 영광스러운 소리가 광채와 함께 지나갑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거룩하로다. 여러분,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구약시대에 중보자가 필요했고 피가 준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속죄일에는 염소 두 마리를 구별해서 세웁니다. 한 마리는 피 흘려 죽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보내졌어요. 대제사장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한 뒤에 그 죄를 전가시키고 광야로 보냅니다. 한 염소는 피를 흘려 죄값을 치르죠. 다른 염소는 죄를 멀리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한 백성들의 죄는 멀리서 옮기신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하시고, 이게 뭡니까? 결국 죄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에 남아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또 매일의 일상의 예배의 자리로 설 수 있었지만 죄를 짊어진 열모는 광야로 떠나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 존재가 죄를 지고 떠남으로써 온 백성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자리, 삶이라고 하는 일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총이 이 속죄일에 두 마리 제사 염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모든 그림이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성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홀로 견디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 찬양을 불렀잖아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다 같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참된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죄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사실은 중보자이지만 그도 인간입니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들여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적인 이 간단하고도 이 명료한 핵심을 이상하게 짜맞추게 하니까 신천지도 나오고 구원파도 나오고 택도 없는 문성명이가 피가름의 교리를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소중한 만큼 마귀도 우리 믿음을 까부르려고 유혹합니다. 이번 2학기에 양육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십시오. 배우십시오. 익히십시오.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 하지만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보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얼마나 큰지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논리는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속죄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죄, 우리 죄의 문제를 다뤘다면 이 속죄일에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도 속죄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그만큼 파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까지도 죄가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자기 성전, 성막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죄일, 속죄를 통해서 예배의 길을 여시죠.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에 나오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

0: 하나님이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분. 그래서 속죄일은 내 죄도 용서받지만 무너진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이루신 이 속죄의 은혜를 이제는 예배로 회복하는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아까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죽어서 나와요. 그런데 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서 지성소 밖으로 나오면요. 그때는 성소에 있던 기다리던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성전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우와 하고 환호를 합니다. 우와 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관계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무덤에 계십니까? 살아나셨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뭘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죄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구약시대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살아나면 우와! 환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는 모든 성도가 우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어린 양 되신은 우리 주 앞에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위엄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공동체가 모여드리는 예배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주일 예배, 이 감격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는데 돌아서면 또 넘어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이래 넘어지고, 내가 막, 벨 있다. 그래갖고 이미 벨인 몸이다. IBM이다. 이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무너져도, 실패해도, 예배와 기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일어서십시오. 숨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죄, 왜 여러분의 등에 지고 살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피면 충분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충분하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우리 죽음의 밤은 끝날 것입니다. 부활의 새 아침이 열릴 것입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오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성산 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 2820191번 성산 한빛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조금은 아쉬워요. 여름이 끝나가는 게 실감이 나잖아요. 반팔 옷을 정리를 해야 되나, 이불을 꺼내야 되나,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손길로 슬슬 바빠지는 때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 여름 나는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뜨거운 날씨만큼 뜨겁게 살았나? 아니면 더위에 지쳐서 그냥 흘려보냈나? 여행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계획했다가 못 가신 분도 계실 거고, 특별한 일 없이 매일 출근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어떤 여름을 보내셨든 그 여름들이 이제 끝이 나갑니다. 계절이 끝나는 이런 매듭 시점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넘기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데, 잠깐 멈춰서 지난 시간을 정리하면 그 시간이 내 안에 남거든요. 잠깐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계절 하나가 온전히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이번 여름을 한번 조용히 정리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가을엔 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으신지도 말이죠.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수입니다.